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도는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선택하고 내 감정보다 사랑을 한 번 더 선택하고 내 유익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선택하는 삶.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갈 준비 되셨죠?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사랑의 뜰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걸까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도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꼭 무거운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매일 많은 것에 끌려 살잖아요.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 걱정에 붙들리는 마음, 짜증을 내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때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제자의 첫 걸음인지 모르겠어요. 신기하게도 자기 부인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는 길인 것 같지 않아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감사가 보이고 염려를 내려놓으면 평안이 찾아오고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도 모든 일이 뭐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더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내 뜻은 조금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조금 더 붙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준비한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후회가 없는 사람들이죠. 사랑의 뜰 하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후에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주신 답변이거든요. 사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술이 부족해서도 방법이 틀려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네, 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의 한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만나볼게요. 7220님 오셨어요. 새희망교회 명은철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의 말씀 주셨다고요. 5503님 반갑습니다. 7238님 오셨고 5950님 또 2115님 0115님 5226님 1302님 한 말씀, 4940님 오셨고 또 526님 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기를 소망하면서 월요일 아침 다시 반가움으로 인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오셨네요. 또 1667님 반갑습니다. 8238님 오셨고요. 한 말씀 주세요. 2061님 운영위원 수련회 정말 은혜로웠다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원주에서 1박 2일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의 수련회가 매년 6월 5일, 6월 6일 이렇게 1박 2일로 진행이 됐는데 광주 지역에서 100여 명의 운영위원님들 또 가족들, 어린이 합창단이 또 여성 합창단이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웠다는 얘기를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올해는 못 가셨다 할지라도 내년에 꼭 한번 다녀와 보세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모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정말 좋습니다. 7978님 한 말씀, 6481님 네.

나의 평생에 잘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5941님. 그 환한 얼굴 미소가 떠오르네요. 갑자기 웃음 나오는데요. 4593님, 7356님, 1014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1806님, 2836님, 오, 벌써 참빛교회 화이팅! 응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참빛교회가 뜨거든요. 6015님, 한 말씀, 4295님, 네, 8918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014님, 7356님도 오셨고요. 4593님도 오셨어요. 아, 그리고 5073님도 오셨고.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 한 말씀인데 이 말씀 붙드시면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사랑의 뜰 안에서 흘려퍼진 찬양들이었어요. 네,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 한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랄게요. 4420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 기간인데 돌아오는 주일이 완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앞에 의자 앞에 이름들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목사님께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쓰여진 이름들 VIP 분들을 놓고 기도해달라는 의미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도 뜨겁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 영도교회에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셨는데 김정환님, 예,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길 축복하며 저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9140님, 또 8905님, 1009님, 6065님, 3431님 한 말씀, 예, 한 말씀 듣고 싶어요. 7125님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떴다 우리 교회로 함께합니다. 아,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했더란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려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칩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 떴다
1: 광주 참빙계.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요 광주 참빛교회가 떴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참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참빛의 웃음버튼 이영재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 짓게 하고 만나는 성도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기 위해 목양 일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4: 저는 2026년 5월 30일 31년간의 참빛교회에 봉사하며 이번에 장로 은퇴했지만 교회의 든든한 나무로 교회를 지탱하는 김재섭 장로입니다.
0: 네. 교회의 든든한 나무. 네. 그루터기가 오늘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5: 안녕하십니까. 우리 참빛교회에서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자이저 김정현 안수집사입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제 별명은 죽어야 사는 남자.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김정현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6: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오하경 권사입니다. 네. 미스 참빛입니다.
0: 권사님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하경 권사님이신데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7: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웃음을 책임지고 있는 남원경 권사입니다. 별명은 참빛 햇살이에요. 제가 웃으면 주변이 다 환해진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0: 네. 인정합니다. 남원경 권사님. 자, 그리고
8: 안녕하세요. 참빛교회에서 밝은 에너지로 찬양인도 사역을 하고 있는 김지원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 목소리가 남다르네요. 그리고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빛교회의 영한 에너지 청년 정다미입니다.
10: 반갑습니다.
0: 정다미 자매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광주 참빛교회를 응원해 주시고요. 참빛교회 궁금하시죠? 어떤 교회일까요? 이영재 목사님 교회 소개 좀 해주십시오.
3: 네, 우리 광주 참빛교회는 1984년에 신원희 목사님께서 우남동에 개척하셨으며 2023년에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습니다. 현재는 저 이영재 목사가 2023년부터 4년째 시무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는 오세훈 전도사님과 박혜경 전도사님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 네 분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는 우남동에 있으며 황솔촌 뒤에 있고요. 매주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 또 성도들 간의 사랑과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를 하며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0: 이런 교회예요? 계속해서 남원경 권사님, 광주 참빛교회 자랑을 해주세요.
7: 광주 참빛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요, 바로 사람입니다. 처음 오신 분도 어색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맞아주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님의 목양 덕분에 오면 떠나기 싫은 교회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0: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오면 안 떠나요. 이것이 저희 교회의 자랑입니다.
1: 네, 오늘 광주 참빛교회가 출연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출연을 위해 오신 분들은 어떻게 선발하셨는지 궁금한데요.
2: 네, 사실 선발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자원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를 선택할까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1: 네.
2: 각 부서와 연령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성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밝은 에너지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분들로 선별을 했습니다.
1: 오,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문자메시지로 응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4335님 우남 참빛교회 화이팅입니다. 참빛교회 좋은 교회예요. 8235님 9175님 참빛교회 이영재 목사님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553님이 목소리가 활기찬데요. 이영재 목사님 목소리가 특별히 좋습니다. 재밌는 자기소개 잘 들었어요. 또 남 원경 권사님 응원합니다. 참빛교회 이영재 목사님 멋지십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보이시죠? 예,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멋지다라는. 아,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매님들 화이팅입니다. 예,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마음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아,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 참빛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 위치 한번 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교회 위치가 어디 네, 있죠?
2: 우남동의 그 황솔촌 네. 전에는 그 그랑시아 웨딩홀인데 네. 그 바로 뒤쪽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1: 네, 주소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2: 북문대로 159번길 22번입니다.
1: 네, 거기에 참빛교회가 네. 있습니다, 여러분.
2: 거기에 참빛교회가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참빛교회를 목사님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4년 정도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요.
2: 네, 교회는 목사나 어느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구체적인 사역들을 하나씩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90이 넘는 어르신 한 남자분이 교회에 등록하셨는데요. 이분은 교회 오시기도 전부터 작년에 화단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국화가 활짝 피어나서 주변에 향기를 가득 채우셨는데 현재는 아내분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찾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 아멘.
3: 아멘.
1: 교회 이름이 참빛교회잖아요. 빛을 가릴 수가 없으니 참빛이니 그 빛을 보고 나올 수밖에요. 오하경 권사님, 예, 참빛교회 다니면서 어떤 은혜 받고 계세요?
4: 네, 참빛교회 성도님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오하경 권사입니다. 제가 참빛교회를 다닌 지 한 40년쯤 됐는데요. 결혼 후에는 저희가 전업주부로 20년을 살면서 집과 교회만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학교 보낸 후에는 목사님이 신방 가져가실 때 사양하지 않고 함께 있고 또 전도할 때 무조건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그 바람을 아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1: 네.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4: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은 지금까지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정 해체나 방임이나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이렇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을 아동들에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4: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1: 몇 명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계셔요?
4: 7명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데요. 와. 자립 안한 아이들도 있었고 지금은 4명 있습니다.
1: 네. 네. 얼굴이 네. 전도사급이에요. 영성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정말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 중

0: 중에 가장 장성한 아이가 몇 살인가요?
1: 27살입니다.
0: 네, 그 아이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돌봄과 보호에 대해서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이는 인생을 살고 나서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했고 그 도움이 필요했는지를 알고 있을 테니까요.
1: 네네. 지금은 양육하는 것은 어떤 전쟁 고아는 아니고요. 여러 네. 가지 개인적인 가정의 환경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어른의 좋은 어른 자리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의 길라잡이를 도울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0: 네.
1: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런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참빛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궁금해요. 목사님. 전도 얘기 좀 해볼게요. 전도를 네.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참빛교회는?
2: 네, 저희는 이제 생활전도로 매주 토요일에 노인대학을 통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김치나 반찬 등의 나눔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전도로는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빵과 생활용품 등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은퇴하신 한 장로님께서 뻥튀기 기계를 헌물하셔서 이제 그것으로 지역사회를 마음껏 전도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봄철과 가을철에 세일의 기간 동안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0: 네.
2: 영혼을 품고 그 전도하여서 올 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0: 네.
2: 이 전도 행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고요. 또 전도된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새가족 교육과 1대1 양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0: 네,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 또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늘 우남동의 참빛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장로님을 응원하는 문자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로님 은퇴하셨다고요, 올해?
3: 5월 31일자로 했습니다.
0: 5월 31일자로?
3: 네.
0: 그럼 몇 년 동안의 장로 역할을 감당해 오신
3: 장로
0: 건가요?
3: 장로 역할은 한 2년 정도를 했습니다.
0: 예. 네. 오랫동안 교회에서
3: 예.
0: 예, 계셨고 2년 동안 장로님이셨다가
3: 이번에 은퇴를 했습니다.
0: 예,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해요.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장로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를 거의 3, 40년 가까이 섬기셨는데
0: 네.
2: 이렇게 그 가운데서 이제 세우실 그런 이제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교회에서 또 네.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게 됐습니다.
0: 네.
2: 그다음에 그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그 기간 2년을 한 20년처럼 또 섬겨주고 그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0: 장로님, 네,
2: 장로님 너무 사랑합니다. 네.
0: 아니 오늘 방송 출연이 보통이 아니에요.
3: 예, 예, 예. 예,
0: 교회 성도들이 모두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추천받아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장로님 인기 짱. 뻥튀기 전도기계 헌물 멋진데요. 5964님께서 이렇게 주셨고요. 이영재 목사님 전도와 선교를 힘찬 움직임 있는 교회 참빛교회입니다. 또 정경학 장로님 화이팅 이렇게 주셨고요. 또 김재섭 장로님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하경 권사님 화이팅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소개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우남동 참빛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는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공개전도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 곳 참빛교회입니다. 매주 금요일 전도활동과 노인대학 등 다양한 사역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최고, 참빛교회 최고, 참빛성도 최고, 목사님 최고. 와, 모든 자랑이 녹아져 있어요. 전도 잘 되는 교회는 뭔가 다른데요. 그 세 가지 요소들이 참빛교회 안에는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김지원 선생님, 어떻게 해서 참빛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4: 제가 참빛교회에 나오게 된 건 친구 소개로 우연히 실습하게 된 어린이집에서 여기 계신 남원경 권사님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신 남정미 권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주일마다 교회 가는 일이 진짜 힘들었어요.
0: 그랬겠죠.
4: 네, 이렇게 구원이 확신이 없던 저에게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가족의 아픔과 같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전도해 주신 남원경 권사님, 남정미 권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

0: 아버지께서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끝까지 붙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든든히 세우고자 바쁘신 와중에도 진행해 주신 양육 덕분에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고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잠빛교회에서 찬양인도 사역자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는 찬양인도까지 하고 계신다고요? 와, 목소리 보니까 찬양도 잘하실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목사님이 짱이래요. 엄지척 해주셨어요. 네, 오늘 광주 참빛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참빛교회 합동축 교회고요.
2: 네,
1: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주 참빛교회로 육행시를 지어볼 텐데요. 가장 잘한 분의 번호를 눌러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 시상식이 있어요. 좋은 선물 드릴게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가장 잘한 분의 번호 눌러서 보내주세요. 먼저 남원경 권사님 기호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천사이신데요. 운 띄워주세요.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운 시작.
3: 광주에서 가장 따뜻한 곳.
4: 주.
3: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4: 참.
3: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4: 빛.
3: 빛나는 성도들이 모여
4: 교.
3: 교제와 성김이 있는
4: 회.
3: 회복과 기쁨의 공동체. 오.
1: 기호 1번 남원경 권사님이셨습니다. 기호 2번으로 갑니다. 김지원 선생님 준비됐나요?
5: 네.
1: 네, 운 띄워주세요. 시작.
4: 광.
5: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4: 주.
5: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사람들.
4: 참.
5: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으니
4: 빛.
5: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
4: 교.
5: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살아납니다.
4: 회.
5: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광주 참빛교회. 우와.
1: 네, 김지원 선생님이셨습니다. 기호 2번이었고요. 3번 가볼게요. 오하경 권사님.
6: 네.
1: 준비됐죠?
6: 네.
1: 예, 삶으로 어떻게 크리스찬이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권사님이세요. 운 띄워주세요. 시작.
4: 광.
6: 광주에서
4: 주.
6: 주님 만났고
4: 참.
6: 참으로
4: 빛.
6: 빛나는
4: 교.
6: 교회와
4: 회.
6: 회개하는 우리 화이팅.
1: 기호 3번 오화경 권사님이셨습니다. 다음 김재섭 장로님으로 가볼게요.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4: 광.
7: 광주는 교회가 많으나
4: 주.
7: 주민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면 좋을까.
4: 참.
7: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는 잔빛 교회로
4: 빛.
7: 빛나고 아름다운
4: 교.
7: 교회에서
4: 회.
7: 회개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1: 기도하시자입니다. 김재섭 장로님 기호 4번. 기호 5번으로 가볼게요. 정다미 선생님 준비됐나요?
8: 네.
1: 네, 운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4: 광.
8: 광주 참빛교회는
4: 주.
8: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4: 참.
8: 참된 진리를 전하는
4: 빛.
8: 빛으로 반짝이는
4: 교.
8: 교회입니다.
4: 회.
8: 회오리 같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1: 기호 5번 정담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런 회오리를 일으킬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정담이 선생님. 성령의 회오리. 기호 6번으로 갑니다. 이제 이영재 목사님의 육행시입니다. 운 띄워주세요. 시작.
4: 광.
9: 광주 빛고을
4: 주.
9: 주님이 빛나는
4: 참.
9: 참빛교회
4: 빛.
9: 빛을 발하라
4: 교.
9: 교회를 세우라
4: 회.
9: 회중이여 함께 가자.
1: 기호 7번 김정현 안수 집사님 준비 시작.
4: 광.
10: 광명한 주님의 빛이 가득한 이곳 극동방송에서
4: 주.
10: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4: 참.
10: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4: 빛.
10: 빛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니
4: 교.
10: 교회 가득 찬 찬양과 기도 소리가
4: 회.
10: 회복과 기쁨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우리 참빛교회.
1: 네, 좋아요. 다미 청년 멋진 애우리 기대되는데요.

0: 4번 들어왔습니다. 김재섭 장로님. 설교 잘하시는 우리 이영재 목사님 앞으로 더 빛을 발하십시오. 기호 5번 정담이 짱짱. 오하경 권사님 너무 좋아요. 정담이 예쁜 자매 축복합니다. 4번 김재섭 장로님. 김재섭 장로님 센스 최고. 어머 4번이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이영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목소리 들으니 참빛교회가 참 그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분은요 과거에 참빛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신 듯해요. 지금은 떠나 계시지만 그 그리움을 담아 문자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세요. 자 남홍경 권사님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자 한 말씀 하시죠. 기호 1번
1: 저 이거 육갱시 지느라 너무너무 어젯밤에 고생했어요. 저 좀 제발 지지해 주세요.
0: 기호 1번 기호 2번 김지원 선생님.
2: 여러분 아시죠? 많이 뽑아주셔야 교회 가서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0: 기호 3번 오화경 권사님.
3: 저는 길게 하면 지루할까봐 짧게 했는데 후회가 되네요.
0: 기호 4번 김재섭 장로님.
4: 육갱시를 지면서 참 많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부족으로 생각하고 육갱시를 지었습니다.
0: 예,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무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로 그렇게 들어주시고 기호 5번 정다미 선생님.
5: 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싶은 만큼 지지해주세요.
0: 오, 겸둥이. 자, 기호 6번 이영재 목사님.
6: 네, 저는 번호 개변트럭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어 무서운데. 자 기호 7번 김정현 집사님.
7: 예. 그 밥 사겠습니다. 좀 찍어주세요.
6: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7: 아, 3만 원 안 넘어가요.
0: 아 좋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아 들으셨죠? 밥 산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 담아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자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지원 선생님이 좀 읽어주세요. 1292님이 뭐라고 하셨죠?
2: 1292요?
0: 네.
2: 6번 목사님 좋아요. 번호 때문인 것 같습니다.
0: 6601님이
2: 정담이 성령의 바람으로 한 표. 예.
0: 그리고 8285님
8: 1번 가자.
0: 남홍경 권사님이셨어요. 자 그리고 0602님
9: 6번.
0: 어? 네. 6번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6번 이영재 목사님. 예. 1번 우리 원경 권사님, 2번 김지원, 1번 남원경 권사님, 4번, 4번, 1번 김지원 청년은 열심히 사역하라고. 네, 이영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예, 이렇게 2번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김지원 선생님. 네, 2번도 많이 들어오고 이영재 목사님 육행시 너무 은혜스럽다라고 4번도 많이 들어오고요. 정다미 선생님도 그렇고 김정현 안수 집사님 그리고 손자와 할아버지 목소리 듣고 있어요. 61일 된 할아버지 화이팅. 이렇게 장로님을 응원해 오셨는데요. 손주가 지금 61일 됐다고요?
4: 오늘 61일째입니다.
0: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4: 류하선입니다.
0: 네, 하선아 잘 자라 한번 한 말씀 하시죠.
4: 우리 선주, 외선주 류하선 잘 자라고 건강히 잘 자라라.
0: 네, 오늘은 우남동에 위치한 광주 참빛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웃음이 넘쳐나고 행복이 있는 또 서로를 사랑하는 참 귀한 교회 오늘 참빛교회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응원의 마음들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2부에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 예장 고신 통일선교원장이신 정종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의 하나님께 이 시간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인 탈북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 대다수는 한국에 적응하며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중 소수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지만 정착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찾아 또한 먹을 것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실제로 살아가기에는 문화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한 인격적인 차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탈북민을 위해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국 교회가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 10% 정도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잃어버린 90%의 탈북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깨우쳐 주옵소서.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훈련뿐 아니라 동족을 위한 북한 선교 훈련이 있게 하시고 북한 선교 헌신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동족

0: 들과 함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 예장고신 통일선교원장이신 정종기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네, 사랑의 뜰한 2부 출발합니다. 오늘은 떴다 운한 참빛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네, 우리 할아버지 당첨되면 좋겠어요. 기호 4번 응원합니다. 이렇게 김재섭 장로님을 응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와, 이런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어요. 아, 나주 금천중앙교회 이양희 권사입니다. 나혜리 할아버지 이영재 목사님을 응원해요. 라고
1: 고사히 감사합니다.
0: 하셨는데 언제 할아버지가 되신 거죠?
1: 아, 20일 전에 됐습니다.
0: 신참 할아버지네요.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푸근한 정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참빛교회와 함께하고 있어요.

0: 네, 오늘 전소영 권사님도 함께 하셨거든요. 권사님, 네,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권사님,
1: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전소영 권사입니다.
0: 사실 오늘 이 시간을 만든 분이기도 하시거든요. 예, 감사의 마음과 오늘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방송하는 모습을 보니 어떠세요?
1: 네, 오늘 열정으로 준비하신 모습 그대로 오늘 표현이 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모두들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피디님 사랑합니다.
0: 아, 전소영 권사님 전남 제일노회에서 네네. 또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셔서 교회 자랑을 그리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예 참빛교회가 출연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교회여 일어나라 흐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정말 귀한 한 분과의 만남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현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대하시고 함께해 주세요.

0: 김정현 집사님.
1: 예.
0: 네, 이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시겠어요?
1: 많이 부족합니다. 들어주셔요.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광주 운암 참빛교회 안수 집사 김정현입니다. 광주 극동방송과의 인연은 아마 2013년 10월 말 정도로 쉽습니다. 이 자리에선 거룩한 부담감마저도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매일 죽어야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제 직업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동행하는 장례 지도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0: 학창 시절 미션 스쿨인 순천 매상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숙제인 주보를 챙기러 매 주일 시골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 집회 때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지금은 우리 내성적인 제 저를 가장 슬프고 무거운 장례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늘 통곡이 가득한 장례식장이 어둡지 않냐고 묻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빈손인 인간의 무력함을 매일 마주하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가장 찬란한 천국 소망을 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장례는 허무함으로 끝나지만 믿음의 가정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별의 눈물 속에서도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길에 말로 다 못할 평안함과 거룩한 위로가 흐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아, 내 사명은 단순히 시신을 거두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지막 천국 이사를 돕는 점검원이구나, 동행꾼이구나. 밤낮 없이 달려가야 하는 이 고단한 현장에서 제가 지치지 않고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저의 영적 고향 광주 우남 참빛교회 덕분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에도 지금 전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메시지도 많이 왔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사실 전화 안 오게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전화 좀 안 왔으면 했는데 전화도 왔어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친 영혼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의 맛집 우리 참빛교회입니다.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기도가 제우를 채워주시기에 저는 오늘도 슬픈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통로에 서 있습니다. 매일 죽음을 배웅하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장례 현장에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천국 소망을 전하는 신실한 장례 지도사로서 교회에서는 묵묵히 헌신하는 안수 집사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우리 광주 우남 참빛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영화의 주인공들이에요.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는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심판 받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극동방송 모든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장례 지도사이신 김정현 안수 집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네, 지금도 와서 빨리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독촉 전화가 계속해서 왔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요. 참 많은 분들을 떠나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의 삶의 목적이 늘 죽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도 없이 어떠신가요?
0: 그래도 차 욕심은 있어요. 제일로 좋은 차로, 제일로 고급 차로, 네. 천국 가는 마지막 길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1: 가시는 분들을?
0: 그렇습니다.
1: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좋은 차를, 마지막 차를 이렇게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0: 예, 그렇습니다.
1: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 들어주실 거예요.
0: 아멘. 아멘.
1: 아멘. 먼저 가신 분들을

따뜻하게 배웅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한결 단순해지고 또 기쁨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한 번 죽고 다음 천국으로 이사가는 사람

0: 네, 광주 참빛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선한 공동체 참빛교회로 초청하는 메시지를 어떤 분께서 준비하셨죠?
1: 네, 저 이영재 목사가 준비했습니다.
0: 목사님.
1: 예.
0: 예, 열과 성을 다해 초청해 예, 보십시오.
1: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 참빛교회는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있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깊이 있는 말씀, 또 말씀의 생활화, 기도에 힘쓰는 교회, 예수님을 모르는 새가족들이 찾아오는 교회, 성도들이 평일에도 제 집처럼 방문하며 평안한 중에 삶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 아멘. 아멘.
0: 네, 우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 참빛교회 오늘 떴습니다. 이 시간은요, 이영재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정다미 선생님께서 담으셨다고요.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 전해주시겠어요?
3: 네. 목사님,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목사님의 기도와 섬김 덕분입니다. 매주일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시느라 밤을 지새우시는 것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주 은혜 받을 생각에 교회 가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 꺼냈을 때도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감사한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 마음이 늘 생생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가 버텼고 목사님이 웃어주셔서 저희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목사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참빛 최고 멋쟁이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아니 목사님 그렇게 좋아. 평상시에 우리 자매님의 모습은 어때요, 점담이 선생님?
1: 아, 너무 밝고 또 주변에 이렇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우리 교회 또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귀한 청년 자매입니다.
0: 네. 네,
1: 근데 양념을 많이 친 것 같습니다.
0: 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우리 담이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참빛교회와 만나게 되셨어요?
3: 초등학교 때부터 와가지고 계속 네 다니게 되었습니다.
0: 부모님은 안 다니시고 혼자?
3: 네, 저 이제 아까 말한 오학영 권사님이 네. 하시는 네, 그 거기서 큰 청년이 접니다.
0: 아~ 네.
4: 잘 컸어요.
0: 아, 그러니까 너무 잘 컸어요. 그 청년이 우리 담임 청년이었군요.
3: 네.
0: 아, 정말 예수님이 담임 자매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네요.
3: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어때요?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3: 그 전에는 그냥 어려서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지금은 예수님 만나서 평안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우리 자매님의 꿈은 어때요?
3: 꿈은 지금 사회복지사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로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목사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권사님께도 눈빛 교환 한번 하시고 감사의 마음 좀 전해주세요.
3: 엄마 사랑해요.
0: 엄마라고 불러요? 네. 우리 아이들이 다?
5: 네.
0: 아이들의 엄마라는 소리는 어때요? 권사님께.
5: 저는 이제 엄마라고 하기 전에 뭐 원장님이나 뭐 이모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어떻게 부르면 좋겠는지 의견을 물었고요.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해서 엄마로 지금까지 18년째 네.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은 아이들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 엄마라고 할 때는 제가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0: 이제는 할머니 나이가
5: 되셨어.
0: 우리 담이에게는 엄마였는데 또 다른 선생님들이 또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시니까요.

0: 섬기고 계신 시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1: 참빛 그룹홈입니다.
0: 네, 참빛 그룹홈. 교회에서.
1: 아닙니다. 아, 네. 개인 시설이긴 한데요. 네.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의.
0: 네, 참빛. 네. 네, 참빛의 성도로서 네. 그 빛을 네. 바라겠다는 고백인 듯해요. 네. 이런 건강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고요. 우리 정다미 선생님을 응원하는 문자메시지. 사회복지사 꿈꾸는 정다미 선생님 응원하고 축복해요. 참빛의 듬직한 일꾼.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듬직해요. 진짜 듬직해요. 네, 정말 듬직합니다. 아, 반짝이는 보석 정다미 선생님. 반짝이는 보석이래요, 정다미 선생님. 네. 오늘 정다미 선생님을 축복하는 문자 메시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누구에게 참빛의 최고 멋쟁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정다미 선생님일까요?
2: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아, 네. 목사님. 네. 오늘 방송 출연해서 쭉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네. 마음이 어떠세요?
3: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극동방송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이제 저희 교회가 광주에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네. 각자의 교회들도 주님 안에서 더 복되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0: 오늘 참빛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와 사랑의 편지 준비해 오셨죠? 네, 네, 네.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3: 네, 사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를 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 사랑합니다. 이름 없고 볼품 없어 보이는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위대하고 화려한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는 것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원하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오늘은 우남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목사님이셨어요. 네, 김재섭 장로님. 네.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씀 많을 텐데 오늘 나오셨으니까 목사님께 감사와 사랑의 한 말씀 주시지요.
4: 목사님께서 한 4년 전에 저희 교회로 부임을 하셨는데 젊으신 목사님 치고는 최고의 잘하십니다. 네. 부족한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목사님께서 많은 것들 이해를 하시고 예. 또 배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앞으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축복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 번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0: 오늘 김재섭 장로님을 모시고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오, 그래요. 김정현 집사님.
5: 예.
0: 네, 집사님 출연하셨으니까요.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귀한 일들 그 장례 지도사라는 그 일을 하려면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나요?
5: 우선과 전화를 잘 받아야 돼요.
0: 네.
5: 음료수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ARCHOL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알코올. 네, 네, 네, 네. 우리 전화가 생명이거든요. 지금도 전화 왔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어제 그제도 오늘 발인하는 상가 중에 한 사람이 정말로 세상 힘들다고 버려버리는 경우도 봤어요. 아. 너무 진짜로 이 자리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은 그런 거 용납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알아서 그 판단하실 일이지만 자살 거꾸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랍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네. 진짜로 힘들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0: 네. 네. 우리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하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으로 그런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김정현 안수 집사님의 출연 기념으로 다시 한번 살자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5: 아멘입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그리고 살아서 김정현 안수 집사님을

0: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참빛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1: 아멘. 아멘.
2: 밥 사겠습니다.
0: 네, 밥 사신답니다. 오, 그래요. 참빛교회 응원합니다. 어머나, 오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고 확인하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이 이런 거군요. 너무 좋습니다. 참빛교회 보석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오화경 권사님.
3: 네.
0: 네. 교회 성도님들께 오늘 출연하셨으니까 감사의 마음 좀 전해주세요. 사실 그 사역을 하려면 교회의 기도와 동역도 필요하니까요.
3: 네. 제가 여기 오기까지 저는 여기 못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제가 돌보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특별한 기도 부탁을 해 주셨어요. 참빛 그룹홈인데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위탁해서 키우는 공동체입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곳인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께서 오늘 출연하셨네요. 김지원 선생님 오늘 함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4: 네. 평소에 저희 교회에 모이면 이렇게 수다를 참 많이 떠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자리에서 얼굴 보며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은혜로웠고요. 또 곡조 있는 기도 찬양으로 앞으로 교회 가운데에서도 제가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청년 되겠습니다.
0: 네.
5: 아멘.
0: 남원경 권사님.
6: 네.
0: 네, 미소 천사. 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한 말씀 하시죠. 교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가족들에게.
6: 우리 먼저 남편.
0: 네.
6: 너무 사랑하고요.
0: 얼마나 사랑해요?
6: 하나님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0: 진짜로? 오늘 방송 출연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6: 가서 잘 하고 오라고. 네. 응원한다고.
0: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은?
6: 정창원. 사랑합니다.
0: 네, 사랑한대요. 참빛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벌써 이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행복하셨어요?
7: 네. 네.
0: 또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주 땅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셨나요?
7: 네.
0: 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참빛교회가 더 하나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전서영 권사님 오늘 방송에 만족하십니까?
8: 네, 너무 퍼펙트하게 훌륭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오세훈 전도사님이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오세훈
0: 네, 이 시간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9: 참된 빛으로 세상을 밝힌다. 광주 참빛교회 화이팅.

네, 오늘 사랑의 뜨라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떴다 우리 교회 광주 참빛교회와 함께했어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선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기념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우리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4: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3: 선포된 말씀은
4: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3: 말씀이
4: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3: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기념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왔지만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 단골 소재로 나오는 게 있죠. 뭐예요? 주인공들이 자꾸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련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왜 가련합니까? 단지 지난 일들을 잊어버려서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드라마 보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병원에서 깨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상태의 주인공은 결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반드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어야만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또 잃어버렸던 아버지 회사도 찾고 명예도 찾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요. 그리고 40년 방황 끝에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고 했어요. 불가능의 바다를 또 한 번 열었던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홍해 사건 때. 출애굽했을 때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고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잊어서는 안 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이 은혜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세우신 것이 바로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우리 교회의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두 곳에 세워졌거든요. 첫 번째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캠핑을 한 곳이에요. 성경에 유숙한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곳의 지명이 길갈인데 이곳에 돌 12개를 쌓아서 기념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디에 쌓습니까?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돌을 세웠다. 요단강을 건넌 모습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디뎠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지만 처음으로 건너진 않았어요. 이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널 때까지 어디에 있었냐? 요단강의 한 가운데 가장 그 중심에서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그 제사장들이 선 곳 어디라고요? 요단강의 한 가운데에다가 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중심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딱 생각난 거는 뭐냐면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이겠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가장 수심이 깊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하필 많은 곳이 있는데 요단강의 한 가운데 중앙 강 바닥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 오늘 18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물이 흘러서 예전처럼 강을 이뤘다고 했어요. 자, 그 말인 즉슨 뭡니까? 강 가운데에 세워뒀던 기념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왜 세우는 거예요? 국립기념관 혹은 뭐 어떤 공원에 가면 알리기 위해서 비석이 세워져 있고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밑에는 알림 글이 있습니다. 기념비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를 후대에 교육하는 의미 있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가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게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물이 다시 흘러서 강을 덮으면 기념비가 보이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 왜 여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을까?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이 기념비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0: 기념비가 세워지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던 곳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지리적으로 정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던 곳은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가운데, 마음 중심에 이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이게 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물에 잠기면 아무리 귀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이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 가운데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채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세운 이 기념비는요, 비가 많이 오는, 흔히 우리가 우기라고 하죠. 이 우기에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지 않아요. 여기는 짧은 우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메마른 건기입니다. 우기 때는 비교적 강수량이 많아요. 요단 강둑이 범람할 만큼 그렇게 강수량이 많은데 짧은 우기가 끝나면 지독한 건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요.
1: 목이 마르죠.
0: 아니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데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하는 산업, 축사, 동물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가축도 키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조금의 물이라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올까요? 요단강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그만 물이라도 구하러 왔다가 요단강의 수위가 말라서 낮아지니까 거기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요?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워뒀던 12개의 기념비가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념비의 진가는요, 은혜의 비가 내릴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내가 살만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고 별로 근심 없고 everything's okay야 이럴 때는 이 기념비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 나를 속일 때, 아니 세상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정말 정말 너무하다 싶을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 드러나는 게 바로 기념비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걸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주인공이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고 헤매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그 기념비를 보자 잊어버렸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기억입니까? 아, 맞아. 그때 우리가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지.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도망가신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아무리 메마른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있는 이 기념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 그대로 계셨구나.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셨구나. 그거를 발견한 후에 절망의 끝에서 뭐예요? 그들의 노래가 바뀌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절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요단강에 왔다가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지독한 건기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또 그놈의 감기는 5, 6월에도 나한테만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 시험이 있어요. 뭐

말해 뭐합니까?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운 이 기념비는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그래서 모든 것이 메마른 것 같은 내 인생의 건기가 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도우사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추억하면서 그 메마른 인생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사실 뭐가 다른가, 뭐가 복인가,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많은 신앙인들이 가끔 목사들에게 그런 도전을 합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거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겐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면 세상도 마릅니다. 물가가 안 좋으면 우리만 물가 안 좋습니까? 세상도 물가 안 좋아요. 다 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념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추억할 때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순서 가운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때 짧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개척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다고 해요. 그런데 창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녹록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예배 처소가 되기까지 무려 다섯 번이나 쫓기듯이 옮겨 다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을 처음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장소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니 2년 전에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개척의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뭔가는 해봐야지. 뭐 광주는 물론이고요. 나주, 남평, 담양, 장성까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100군데 정도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그냥 불가능, 이 단어가 눈을 감아도 기도를 해도 계속 앞에, 내 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제가 능력이 없고 제가 계획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이곳을 오게 하셨고 모든 것이 일사불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인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불가능의 강을 건너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 앞에 설 때마다, 그 기념비 앞에 설 때마다 없었던 힘이 다시 생기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서 세워진 교회가 맞다면 이 교회에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만남,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도 불가능의 강을 건넌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십자가 졌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구원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불가능의 강을 건넌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 생각, 그 기억 앞에서 우리는 항상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념비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곳에, 교회에 십자가도 없고 교회에 어떤 간판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느냐고 저에게 많은 지적을 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메마르고 세상 가장 깊은 곳 같은 한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기념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언약궤가 세워진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냥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2주년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보면 현수막은 다음 주 설립 예배를 가리키고 있고 작년에 여기 양옆에 있었던 예쁜 기념하는 화분도 또 한 집사님께서 섬겨주셨던 기념떡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가능의 강을 건너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비는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기억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신 그때에 절대로 잊지 말라고 세워지신 그 기념비, 우리는 그 기념비 앞에서 언젠가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앞에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이 은혜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인생이 메말라가고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나는데 나는 그 기념비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연독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영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돈? 명예? 좋은 집? 아니면 자녀의 진로? 아, 이처럼 연약한 우리는요, 늘 미래를 걱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 현실 앞에서 자주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당장 내 삶이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 같지만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삶의 중심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라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욕심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며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시고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현실의 문제로 가득 채워지지만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염려보다는 믿음을, 조급함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0: 아멘.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산 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용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힘차게 소망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월요일 아침

0: 우리 소망의 가족분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잔뜩 경험하실 수 있도록 첫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0: 아멘.
1: 거룩하신 주님, 이 민족을 보호하사 지방선거도 잘 끝나게 하시고 또 평안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 시대가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사랑하고 특별히 또 AI를 더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오직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다시 큰 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민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마지막 때 대제사장의 나라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말세지말의 여러 가지 갈등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뢸 때에 방황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진행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이 시간 소망에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삶의 우선순위와 또 때로는 분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의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은혜를 통해 잃어버린 용기와 힘, 기도를 나눕니다. 도도 말고 딱 그만큼만 선한 영향력과 분별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도 또 저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익명의 성도님의 삶에 분별력과 선한 영향력이 가득하시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세시마를 당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확실한 구원의 소망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귀한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때로는 세상 바라보고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흔들리는 주식에 높고 올라가는 주식에 마음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때로는 우리가 남들 다 아는데 우리만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아멘. 딱 붙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

0: 하고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끝까지 붙잡고 소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 사연도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녀가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로 전학을 희망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요. 저희 자녀가 적응 잘하고 즐겁게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녀가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했던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1: 아멘.
0: 이렇게 간증하는 귀한 이 간증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사오니 이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앞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취업도 만남도 아버지 사업도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앙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학교에서도 본이 되게 하시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학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세상에 사람의 시각과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무엇보다 신앙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학생들에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4420번님. 저희 성남 영도교회 기도원 청년부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내 단기 선교로 제주에 파송됩니다. 주제가 사랑으로 다가가는 발걸음 함께 세우는 제주인데요. 저를 포함해 28명의 청년부 공동체가 제주에 갑니다. 근데 목표 인원이 35명입니다. 목표 인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달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저와 청년들 그리고 목사님이신 김영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영도교회가 제주를 품고 나아갑니다. 정말 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모든 소망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제주 땅에 닿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가 살아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멘.
0: 성남 영도교회 청년부가 살아있게 하시고
1: 아멘.
0: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1: 아멘.
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파송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께서도 파송받을 그런 70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는 한국 초대교회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 따르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목표가 35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크게 붕대게 하시고 35명이 아니라 350명까지도 붕댈 수 있는
1: 아멘.
0: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영덕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또 아버지는 담당 목사님이신 김용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을 잘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성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대로 깨어서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소중한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산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웅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또 함께 중보하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진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0: 아멘. 존귀한 예수 이름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950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저희 딸이 서울 병원에서 갑상선 진료를 받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저희가 내일 새벽 기도 후 이어지는 역전 전도에도 은혜와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 9507번님의 기도 제목들, 우리 따님의 건강과 이번 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마음, 그리고 전도를 앞둔 그 소망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또 이게 서울병원에서 갑상선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물론 의사가 치료하겠지만 오늘 내 병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0: 더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딸을 위하여, 딸의 병을 위하여 떠나보지 않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1: 아멘.
0: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1: 아멘.
0: 내일 검사 결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 아니 완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떠나보지 하나님, 이렇게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또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6월 한 달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욕전 전도에도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외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대배교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 이 가정에 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4540번님. 저는 학습지 교사예요. 6월에는 제가 가르치는 회원 아이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또 저는 교회에서는 영화부 교사예요. 7월 첫째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영화부 성경학교를 합력해서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저의 고1 딸아이가 6월 25일부터 기말고사를 봅니다. 딸 아이는 공부를 아주 잘해요. 딸 아이가 건강하게 주님 주신 지혜로 기말고사 잘 준비하고 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540번님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뭔가 다음 세대랑 많이 또 연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4540번님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4540 딸에게 또한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사로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회에서는 또 회원들에게 가르치고 학습지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는 영화부 교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가르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 아멘.
0: 생명도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동기와 시간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7월 첫째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성경 공부, 성경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영화부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아버지 하나님 4540번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들에 놀라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고등학교 딸을 둔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오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세상적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나 이 가정의 축복이 자손 만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7087번님. 친정엄마가 수요일에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가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검사 잘 받으시고 숨이 차는 것과 복수차고 몸이 붓는 원인을 잘 발견해서 수술 없이 약물 치료로도 꼭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더불어서 우리 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의 소망, 여러 가지 문제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학병원에서 골수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원인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숨찬 것과 또 복수차고 몸이 붓는 원인 또한 하나님 잘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료진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술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인 발견하게 하시고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0: 또한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의사도 믿어야 되겠지만 옆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 앞길과 우리의 건강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시간도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묻은 손 더던져 주셔서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간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산 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지웅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칼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 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에

0120-6640-24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이로에 위치한 월광더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수종으로 40년을 함께 했지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호수아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fter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said to Joshua, son of Nun, Moses, act. 그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지도자가 되라고 그에게 지도자의 후를 허락하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또한 3절 다시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미 약속을 주었다는 겁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I will give you every place.

Israel, you sound your foot, as I promised Moses.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이미 다 그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인 God will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능력도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God will.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할지라도 가진 게 많을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사용된 겁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 갈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의지하는 마음으로 물 위를 처음에는 걸었습니다. 그때 파도가 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나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의심과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애정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저희 올건 더 센터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태동할 때도 힘들게 시작하였습니다. 첫 예배 때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있는 중에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또한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도 아프고 회복 중인데 왜 가려 하느냐. 회복하고 잠시 후에 가도 되지 않겠느냐. 네, 저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십자가만 들고 가라. 준비된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태어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너를 애정한 대로 내 뜻대로 너를 인도하였으니 가라는 겁니다. 제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갈 때도 좀 웃긴 일이지만 그래서 선교사로 있었던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너무 힘들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짐을 싸고 중국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정리하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평생 저를 선택하시고 종의 길로 가게 할 때에 무릎 꿇으면 그분이 원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제게 요구된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쌓이는 내게 보여지면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가서 개척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라.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이루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듯 저의 생각과 제 경험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멘토의 말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어 받은 사인보다는 더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마등처럼 어린 시절에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항상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과 사인을 주었다면 순종하라. 그것이 어디 있는가 어떤 상황 속이든 간에 가라는 거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첩첩산 중에 암흑강산에서 앞뒤가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에게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할 것이다. Your territory will extend from the desert to Lebanon and from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 or the Hittite country to the great sea on the west.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up against you all the days of your lives. As I worked with Moses, 내가 모세와 한 것 같이 So I will be with you.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다. I will never leave you. Lord forsake you.
나는 나를

0: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널 forsake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I'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세비로 Jesus Christ.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광에서도 땅끝에서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고 눈물이 또한 웃음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으며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으며 내가 또한 맛있는 식사를 알고 평안히 잠들 수 있으며 부족한 물질 또한 막혀있는 경제적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동행함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막혀있는 동맥의 길을 하나님이 뚫을 것이고 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험난한 산을 만나게 됩니다. 집어삼킬 집채만한 파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때가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매일 함께하는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그에 합당한 길을 내실 것이고 또한 솔루션화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면 또한 하나님이 함께함에 그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리라.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합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또한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Be strong and bear courage.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s myself and the Moses gave you. 나의 종 모세가 내게 가르친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 안에 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살고 그 말씀을 지켜 실행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세상이 야합하고 타협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처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ord depart from your mouth. 우리는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해야 하며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어야 하고 바로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앞이 막힐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또한 우리 한 주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르심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찬송 하나님이 함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구속을 이루신 주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두 가지 명령이 대한민국 교회와 광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숫자를 채우며 보내주신 성령님의 권세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1600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광주 극동방송과 그리고 극동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함께 부르짖는 기도, 만입을 모아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극동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을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물질로 섬기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과 그리고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탁구 동호인들의 대축제인 XIOM 202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지난 5일 전 세계 85개국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탁구 선수권 대회에 목회자들과 선교회들이 연합해 선수들과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원 극동방송 허영은 PD가 보도합니다.
2: 국제탁구연맹이 주관하는 1등급 대회인 강릉 세계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는 만 40세 이상 전 세계 탁구마니아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대회입니다. 이번 탁구대회에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와 양영자 탁구선교회, 그리고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연합해 참가한 선수들과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탁구선교회 양영자 선교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양영자 선교사입니다. 탁구 선수였을 때 받은 주님의 은혜가 이제 많이 있어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이 탁구 선교를 통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 이제 탁구라는 접촉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복음도 전하지만 그곳에 또 청소년들 자라는 유망주들을 발굴해서 한국에 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을

0: 우리 한국에 올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을 또 하고 싶고요. 네.
1: 강기영과 양영자 탁구선교회 그리고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가한 선수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 정태우 목사입니다.
2: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동역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그 중에 하나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동역할 수 있는 만큼 동역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효율성이 있겠다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동역을 할 겁니다.
1: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85개국에서 3천여 명 이상의 선수가 강릉을 찾아온 만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FEBC 뉴스 허영은입니다.
3: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1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기용 목사를 초대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이기용 목사는 지난 5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성현 소속 세계교단이 더욱 긴밀하게 연대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강력한 성결운동을 주도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한성현은 정기총회 직후 분과별 회의를 열고 새 회기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신학분과는 유신진화론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으며 교육분과는 목회자 재교육 교재 발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분과는 목회자 체육대회를, 사회복지분과는 정책포럼을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학원선교 인프라를 총교단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학교 현장 중심의 대대적인 기도 모임 확산에 나섰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학원선교위원회는 지난 5일 경기도 세종한교회에서 제1회 학원복음화 세미나를 열고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을 전개해온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선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사례 발표에 나선 용인 성서교회 엄혜진 목사는 무너져가던 청소년부가 학교원 기독교 동아리 개척을 통해 불신자 학생들을 전도하는 다음 세대 중심 교회로 체제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세중앙교회 김신유 목사 역시 지역 45개 중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 주도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부흥의 핵심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의 인권 및 종교자유 핵심 인사들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한국교회의 긴급 현안을 나누고 글로벌 신앙 연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지난 7일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의 라일지 반즈 차관보와 줄리 터너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이 교회를 방문해 주일예배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세계로교회 측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법인 해산법, 기독교 교육 규제 조치 등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핵심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한미 청년 연대 프로그램 구축과 소년부 목사에 대한 고발 문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병구 네페스 회장이 숭실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최근 교내 캠퍼스에서 대학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열고 김장환 이사장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를, 이병구 회장에게 명예 공학 박사 학위를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국내외 선교와 교육, 민간 외교와 사회 공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 회장은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평가받았습니다. 이윤재 숭실대 총장은 두 분의 업적이 방송 미디어와 신앙, 기술과 경영의 성공적 조화를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식에서는 숭실대 법인 이사장인 오정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축사 대독이 진행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아야 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38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은 자신의 어리석은 죄악으로 인해 영혼과 육체가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다윗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올린 눈물의 탄식 시입니다. 다윗은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들과 친척들마저 그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고 멀리 가버리는 철저한 고독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가혹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소원과 애타는 탄식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쏟아놓는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의 잘못으로 자초한 것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한 열망과 감추고 싶은 연약한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여 감히 부르짖지 못하는 그 깊은 한숨과 신음소리조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거나 슬그머니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눈물의 자리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체 시편 150편 중에서 40편 이상이 슬픔을 토해내는 탄식시로 분류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감정과 고백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가장 자비로운 증거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눈물만 흘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열고 기도의 서신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신뢰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신뢰하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원과 탄식을 감추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So take my hand.
3: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에 이제 찬양팀들이 노래하는 가사가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화면에. 근데 그 가사들이 전부 저를 위해서 불러주는 찬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딸도 울고 저도 울고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울다가 이제 예배를 끝냈거든요. 그러고 난 후로는 제가 계속 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4: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0: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따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신 권담현 집사님을 만납니다.
1: 저는 대구 북구의 매천동에 살고 있는 권담현입니다. 부강교회에서 일교구를 섬기고 있고요. 믿음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요, 신발장 키를 받아가지고 옷장 키를 내어주고요. 목욕용품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동생이 하고 있는 데서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0: 권 집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따님을 보며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 저는 이게 집안에 굉장히 불교 신자였었거든요. 시집을 오니까 이래 태백산에 절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불도가 심한 그런 집이었는데 우리 딸이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믿고 있어요. 아침만 되면은 이렇게 찬양을 틀고 또 국동방송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듣기 싫었지만은 우리 딸이 너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아 우리 딸이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편안하고 저렇게 행복해할까 이런 마음에 이거 를 못 듣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듣고 이랬는데 항상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든가 집안에도 같이 있고 무슨 병원을 가도 같이 가고 이랬는데 항상 이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틀지 마라 소리도 못 하겠고
0: 따님 때문에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 듣던 극동 방송.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권담현 집사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1: 거기에서 이제 소망의 기도 시간대에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제 사연도 전해주시고 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울고 또 웃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한테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니까 딸이 바로 집 근처에 있는 금요 예배 시간대에 이제 교회를 엄마 가자 하면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에 이게 이제 찬양팀들이 노래하는 가사가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화면에. 근데 그 가사들이 전부 저를 위해서 불러주는 찬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딸도 울고 저도 울고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울다가 이게 예배를 끝냈거든요. 그러고 난 후로는 제가 계속 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0: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권담현 집사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제가 느끼는 것은 부처님을 믿을 때는 밤에 잠잘 때 굉장히 이렇게 나쁜 꿈을 많이 꿨어요. 가위에 눌려갖고 소리도 지르고 항상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바로 이게 그게 싹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없어지고 꿈을 꾸면 항상 이렇게 집이 굉장히 많은 빨간 집에 십자가가 있는 그런 꿈들만 계속 꾸여주고 계속 교회에 십자가 있는 그 꿈만 제가 꾸게 됐었어요. 근데 잠자리가 굉장히 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되면서 약간 의지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했던 것 같아요.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신 권 집사님. 극동방송이 권 집사님에게는 이런 존재입니다.
1: 아, 극동방송은 제 생명과 같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일어나면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되면 생명감이 넘쳐요. 그리고 힘이 넘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행복을 주는 그런 극동방송이기 때문에 생명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아니더라도 딸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이 극동방송부터 틀어놓기 때문에 부엌에 뭐 일을 한다든가 또 뭐 앉아서 뭘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항상 찬양이 나오면 흥얼거리면서 같이 듣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루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 이 방송은 내게 생명을 주는 방송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듣고 있어요.
0: 내게 생명을 주는 방송.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은 지금 이 시간도 애청하고 계시고 기도해주고 계시고 또 매달 일정 금액을 물질로 후원하고 계신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0: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또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네. 엄마가 표현이 서툴러서 아들에게 또 사랑하는 표현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엄마는 우리 아들을 많이 사랑한다. 알고 있지?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또 우리 아들이 크게 옆길로 빗나가지 않고 또 바르게 착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다. 또 아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고 또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또 지금 와서 엄마도 깨닫게 되네. 사랑하는 아들, 또 한 가정의 아비로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 이럴 때는 하나님을 믿어봐.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대고 싶어진단다. 또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또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한 충만한 삶을 또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사랑해. 엄마가 아주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 꼭 믿어줘 아들.
1: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엄마의 기도와 축복이 있지요. 아드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복소리 오늘 대구에 사시는 권담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6월 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규.

0: 제주도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참 오랜만이죠. 북한에 한라봉 묘목, 또 신장 투석기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보냈다고는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대북 지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소나무의 재선충약 등 이 북한에서 꼭 필요한 물품들을 보냈다고 하죠. 이런 지원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0: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에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고 지원한 곳이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의약품이나 식량 등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에 앞장서 왔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들에 앞서서 이런 인도적 지원부터라도 재개되기를 한마음으로 다들 바라고 있거든요.
1: 네. 사람을 먼저 살리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요. 특히 북녘을 향해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 사역에 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0: 올해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이혁진님의 주가 일하시네 찬양 올려드릴게요.

0: 생방송 오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하셨는데요.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도 순종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 첫걸음이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석체크와 함께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 오해피데이 오랜만에 출석체크합니다. 복음통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며칠 오해피데이 못 들어와서 꿈속에서 두 분이 보여서 오늘은 다 제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통일이야 어서 오라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네. 어떻게 꿈속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0: 왜 기도 안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항상 꿈에서 만날 정도로 이렇게 복음 통일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또 감사합니다. 자, 주님께 일하시길 믿고 또 맡기고 신뢰하면서 저도 기도합니다. 7098님도 문자 주셨고요.
1: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북향민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올 계획입니다. 2116님 아마 북중 접경 지역에 다녀오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0: 네.
1: 너무 귀한 여정이에요.
0: 그래요. 아마 그 북중 접경 지역 중국에서도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것 참 어려워졌고
1: 네.
0: 직접 전도하거나 교회를 방문하는 것조차 참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또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자유가 또 복음을 전할 그 자유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이뤄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방송을 듣고 선물 받으신 한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선물 받아서 원룸에 은둔에 살고 있던 한 분을 제가

0: 살리게 됐습니다. 교회를 3주째 잘 나오지 않고 계시는데 감동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안 먹고 그분께 선물로 드렸거든요. 세상에. 앞으로 교회 잘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받은 사랑을 또 이렇게 흘려 보내셨어요?
1: 3874님. 네. 감사합니다. 이야. 아니, 이 번호만 봐도 아마 부산의 애청자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너무 귀한 사역으로 또 이 문자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됐으리라 믿어요.
0: 그래요.
1: 이렇게 나눔의 사랑을 그리고 그 소망을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또 조금 전 선물 받아보신 것처럼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도 선정통에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0: 출석하실 때 여러분의 지역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아직 안 보이는 지역이 수두룩박박합니다. 연구 곳곳에 듣고 계신 거 알거든요. 얼른 들어오세요. 자, 오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생방송 OAP데이 월요일 순서는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 한 소절 함께하고요. 그 찬양의 은혜를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까지 잠시 후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여러분 계신 지역도 무얼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보내주세요.
0: 찬송 함께 하신 후에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김현진 씨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서귀포에서도 또 아이를 학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나오셨다가 비 내리는 제주에서 서울 창동에서 인천에 등등등
1: 네.
0: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어 표현이나 단어의 우리 뜻을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 하나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를 저희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신혼부부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고요.
0: 네.
1: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자, 정답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아시지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방금 어뚝잠 잤지요?
1: 어뚝잠? 아닌데. 나 잠깐 그냥 눈만 감았다가 이렇게 딱 뜬 건데.
0: 아유, 거짓말. 내가 코 고는 것도 들었는데요, 뭐. 어뚝잠 자는 모습이 얼마나 새근새근 신생아 같던지.
1: 내가 또 한기염 하는구만.
0: 맞아요. 피곤하면 들어가서 좀 누워서 자요. 어뚝잠 들 정도면.
1: 아니야, 괜찮아, 자기야. 나 아직 쌩쌩해.
0: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어뚝잠 자야 되겠다.
1: 그래, 자기 나한테 살짝 기대서 이렇게 커 자요. 알겠죠?

0: 어뜩잠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1: 네.
0: 진짜 피곤할 때, 밥 먹고 나서 갑자기 몽롱할 때, 이럴 때 어뜩잠을 자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뜻일지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1: 잠깐 든 잠.
0: 잠깐 든 잠. 2번
1: 깊은 잠.
0: 깊은 잠이다. 자, 잠깐 든 잠이다, 깊은 잠이다. 정답 1번 또는 2번 가운데 고르셔서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로그인 하시면 지금 보내실 수 있으세요. 처음 독화하신 분 우리 2755님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해남에서도 9840이 처음 출석하셨고 정답도 얼른 남겨주세요.
1: 이게 어뜩잠이 뭔가 이렇게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피곤할 때
0: 맞아요.
1: 잠깐 이렇게 잠깐
0: 약간
1: 네.
0: 존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그만큼 되게 짧은데 그걸 자고 나면 뭔가 되게 개운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식사하시고 그 혈당 스파이크 오셔가지고 막 졸리신 분들 5분이라도 어뜩잠 자시면 아마 좀 개운해지실 수도 있는데
1: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요 어뜩잠 잠을 자시는 회사원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0: 네.
1: 7642님이 비록 오답을 보내셨지만 꿀잠 자야지요 하시면서 했는데 요 어뜩잠도 꿀잠으로 잘 수 있어요.
0: 그럼요. 네. 아니 진짜 너무 피곤해하는
1: 네.
0: 꾸벅꾸벅 조는 그 남편이나 아내를 봤을 때 또는 자녀를 봤을 때 어떡해 안쓰러워라 어떡해
1: 긍휼하게
0: 근데 막상 누워서 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이른 시간이거나 일을 해야 할 일이 많거나
1: 네.
0: 그러면 이렇게 어뜩잠이라도 잠깐 잘 수 있게 여러분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이
1: 잠깐 든 잠.
0: 잠깐 든 잠. 2번
1: 깊은 잠.
0: 깊은 잠입니다.
1: 아니 이 어뜩잠을 잤다는 분들도 꽤 있으시네요.
0: 네.
1: 운전 3시간 피곤하면 휴게소에서 이렇게 어뜩잠 자고 출근합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0: 네.
1: 일하다가 어뜩잠 자서 사장님께 들켜서 혼난 적이 있어요.
0: 아하.
1: 그래도 개운하더라고요.
0: 이럴 때는 화장실 가셔서 잠깐 이렇게

0: 예, 알려드리는
1: 슬프네요.
0: 건 아니고 눈 뜨고 자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1: 네.
0: 피곤하지 않으시길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서
1: 아멘입니다.
0: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잠깐 든 잠.
0: 잠깐 든 잠을 어뜩잠이라고 한다. 2번
1: 깊은 잠.
0: 깊은 잠이라는 뜻이다.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어뜩잠이 무슨 뜻일지 1번과 2번 가운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찬송 함께 하시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우리 탈북민의 찬양 간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누리 워십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항상 우리들이 등을 밀어주시며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는 둥대와 같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제나 걸어가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빛도

계시는 주님, 우리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경도 단천이 고향인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세문안교회 세온 성가대였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과 승리의 은혜 가득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0: 우리 김영옥 자매님의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부르시는 목소리가 가슴이 뭉클하네요.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또 6089님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탈북 성도님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EP대회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뼘짜리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북한어 표현인 어뜩잠. 어뜩 잠이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이 잠깐 든 잠. 흔히 선잠, 뭐, 낮잠? 이라고도 네. 하죠. 2번 깊은 잠 가운데. 네.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0: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방송하고 있는데, 지연 씨 말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어뜩 잠을 자요. 그러면.
1: 사고죠.
0: 어떡해요. 네, 뭐 깊게 자는 게 길게 자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예,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1: 지금 이 어뜩 잠을 잠깐 자고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6150님도.
0: 네.
1: 운동하고 와서 안마 의자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요 때가 딱 요 어뜩 잠을 자기가 딱 좋은 타이밍이죠.
0: 네. 자, 1번이 잠깐 든 잠이에요. 2번이
1: 깊은 잠.
0: 자, 정답 아직 못 남기신 분들은 여기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1: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생방송 OA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예요. 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 드리고요.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의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시

0: 아침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드리고요.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1: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을,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요.
0: 오늘의 어뜩잠의 정답 1번 잠깐 든 잠과 2번 깊은 잠 가운데 정답은 1번 잠깐 든 잠입니다.
1: 네. 잠깐 나도 모르게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난 안 잔 것 같은데 옆에서 졸았다고 할 때 그럴 때 어뜩잠을 잤구나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인천에서 보냅니다. 5831님 어뜩잠 자고 싶어요. 꿀맛이잖아요. 말씀이 꿀맛처럼 느껴질 때랑 비슷한 꿀맛이죠. 어떻게 이걸 이렇게 또 이어가실까요?
1: 네.
0: 5831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1: 깨하고 운전 중에 졸렸는데 어떡해요 빵 터졌어요 하셨는데 어떡해요 졸지 마십시오.
0: 밥 먹다가 수저 들고 어떡잠 잤어요. 7335님
1: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0: 그 애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고 봤는데 아니 얼마나 이 수면 효과 식욕이 이렇게 했으면
1: 저는 아직 아이인가 봐요. 어뜩잠을 자다가도 극동방송 들리면 귀가 번뜩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3889 성도님 어플로 남겨주셨고요.
0: 승모근부터 목까지 굳어서 두통에 어뜩잠도 잘 안되네요. 7440님
1: 아이고
0: 그 굳어있으면 이렇게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1: 네.
0: 병원도 잠깐 다녀오시고요.
1: 그러게요. 자, 성경 말씀 보다가 잠깐 들었던 잠이 컨디션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9937님 문자 주셨는데 어뜩잠 주무시다가 아주 푹 주무시지 마시고 일상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0: 수원호매실입니다 하시면서 상호명인가봐요.
1: 호매실.
0: 네. 월요일은 쪽잠 자고 싶습니다. 네. 하시면서 1번 잠깐 든 잠이라고도 9474님도 방문해 주셨고요.
1: 네, 운전하다가 신호 걸려서 첫 출석하며 보낸다고 1425님도 오늘 처음 문자와 정답 보내주셨는데 이분들 가운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0: 당진에서 지게차 작업 때문에 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방송 잘 들립니다. 1번 보내주신 2455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까 밥 먹다가 수저 들고 어쩌자 자신 분은 네. 저희가 선물로나마 잠깐이나마 깨실까 싶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가게 보다가 점심 차리는 중에 우리 방송 듣고 보냅니다. 9141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1: 네.
0: 오늘 요 성경 구절로 또 아침에 말씀을 나눠주신 분이 계신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정답 1번 감사의 제목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2731님 그리고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1: 네.
0: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우리 경기권에서는 전파송기자 모집 특별생방송이 있어서 OFP데이는 인사는 못 드리고 우리 지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내일 또 두 방송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200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사회학자인 에미 워너 박사는 하와이 군도의 카우아이 섬에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역학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사는 유독 범죄자와 정신질환자 비율이 높아 지옥의 섬으로 불리는 이 섬에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했는데요. 대부분 환경적인 영향으로 범죄자가 되거나 의존증 환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 833명 가운데 부모님이 없거나 범죄자의 자녀 등 기준치 이상의 환경을 가진 201명을 따로 정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끝나자 이 201명 중 약 30%인 70여 명의 아이들이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서 장학금도 받고 사회적 모범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에미 교수는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이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낸 원인을 찾았습니다. 결론은 자신을 언제나 믿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은 불행한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도 단 한 사람의 사랑해주는 지지자가 있다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지지자, 응원자가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지금부터 살피려는 내용, 곧 다윗의 실제적이면서 경험적인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매우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어떠함보다 그의 곁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그를 영적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다윗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궁극적인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상황과 그의 인생 여정의 결론을 통해 그 사실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일 날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유다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던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 일라가 자신들에게 위로와 피난처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과정에서 있게 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을라에서 빨리 도망가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일날을 구하러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대변한 현실은 무척 냉담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딸기뿜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자그마한 환경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회개하며 앞으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남은 인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에서처럼 시험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이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마음을 주시고 정죄함보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서슴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가 가장 선한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점점 시원한 바람을 찾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바람이 좋죠. 너무 바람이 세면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센 바람, 즉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설교 때 우리가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광풍이 불어도 배에서 여유 있게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야단치시죠. 예수님은 광풍이 올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주무셨을 거예요. 이 계기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광풍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계기입니다. 또 믿음 성장의 계기죠. 우리 앞에 일어날 광풍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길 원하실 겁니다. 자,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찬영으로 출발합니다.

유은성의 목소리로 나는 믿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에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라고 이렇게. 그렇죠. 주님보다 더 강력한 건 없죠. 주님의 힘, 그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잖아요. 전능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에서 광풍 만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또 믿음 성장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어떻게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혹시 방학했다가 교회 개학하신 분 계신가요? 그 좋은 소식 한번 알고 싶네요. 어제 처음 내가 나갔다, 아니면 뭐 한두 달 전에 나갔다 하시는 분들 한번 알려주십시오.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내가 드디어 교회 나갔습니다, 방학 끝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양의 제목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소리엘 지명현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끼라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다가 특히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우리가 이제 방학생이라고 하는데 방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세요라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이 문자를 주지 않고 이 방송을 듣고 전화 연결되는 것들을 듣고 영접 기도도 같이 하고 하다가 그래 나도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0: 남편분이
1: 뭐 입꼬리 예, 뭐 떨어졌다고 그래서.
0: 아, 그렇구나. 네. 지난번에 우리 김춘하님 잠깐 통화했었잖아요.
1: 네네.
0: 그때 우리 남편 김주동님이 작년에 저하고 방송에서 네. 통화가 됐었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 다닐 때였죠. 아닌가?
1: 둘 다 안 다녔어요.
0: 둘 다 안 다녔어요. 네. 둘 다 안 다녔는데 남편하고 제가 통화하고 남편 가고 나서 제가 남편하고 그 다시
1: 통화하고 난 다음에 예. 통화하기 전에 예. 방송을 듣고서
0: 예.
1: 한 2주 나간 두 번 나갔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냥 문자를 그렇게 보냈었는데
0: 맞다 맞다. 그러니까 김주동님 네네. 남편께서 이제 극동방송 새끼라를 듣다가 네. 스스로 이제 가게 된 거죠?
1: 네네.
0: 가고 나서 2주 뒤에 나 교회 이제 극동방송 새끼라 통해서 가고 있다.
1: 네,
0: 이
1: 네.
0: 문자 보고 제가 뒤늦게 이제 통화를 한 거잖아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서울 반석교회 네. 다니고 계시고, 지금도 잘 다니고 네. 계시죠?
1: 네.
0: 네, 그래서 우리 김주동님이 교회 잘 다니고 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통화하면서 그때 방송 처음 한번 나갔어요. 네. 그쵸?
1: 아, 네네.
0: 근데,
1: 들었어요.
0: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김주동님 만나간 줄 알았는데, 네. 우리 김춘아 아내분도 같이 나갔다고.
1: 예, 같이 나간. 원래 이제 저야 이제 어릴 때부터 했지만
0: 네네.
1: 제가 전도를 했죠.
0: 남편을요?
1: 아, 예,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해서 같이 다니다가
0: 예.
1: 이렇게 그렇게 꾸준히 믿음이 좋으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신음 방학이 생기는지
0: 예예.
1: 그래서 거의 그때 당시 통화하기를 한 5년 넘은 줄 알았더니 10년이 넘었더라고요.
0: 아, 두 분 다 잘 다니시다가 네. 안 다닌 지 10년이 더 됐어요.
1: 네. 네네.
0: 그래서 그때 김주동님은 근데 이제 저 궁금한 게 먼저 이 극동방송을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1: 아, 저희는 차를 타고 다닐 때
0: 네.
1: 저보다도 근무할 때 항상 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다니더라고요.
0: 누가요? 남편이?
1: 네.
0: 예.
1: 그래서 같이 듣게 되고
0: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건데요?
1: 아,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0: 그러니까 저는 계기를 여쭤보는 좋아하고. 계기 뭐 누가 알려줬다든지 뭐
1: 아니요 그냥 스스로 글쎄요 뭐 교회는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갈급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0: 스스로 찾아서 뭐, 듣게 되신 거예요?
1: 네. 네네
0: 그렇구나.
1: 각자 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 같이 예. 하면은 항상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그래서 네. 듣게 됐고 저는 그래서 한 번씩 들었죠.
0: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 극동방송을 네. 듣다가 저하고 방송 중에 통화가 된 것도 아닌데 김주동님이 네. 알아서 교회를 가셨잖아요.
1: 네. 네. 네.
0: 그게 참 신기했는데 그 알아서 가실 때 김춘하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1: 그럼요. 제가 교회 가자 했죠.
0: 아, 그랬구나.
1: 아, 네. 지금 가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0: 네네.
1: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마음은 네.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선택 행동하기가 어렵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계기가 돼서
0: 예.
1: 가야 되겠다 했더니 어쨌든 간에 많은 이제 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0: 네.
1: 이제 마음의 변화도 있고 몸도 그렇고 하니까
0: 네.
1: 이제 가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구하든 간에
0: 네.
1: 우리가 그냥 쥐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우리가 몸으로 가서 행동을 내가 보여줘야만이
0: 네.
1: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느냐.
0: 네.
1: 그래가지고 가게 됐죠.
0: 그렇구나.
1: 네.
0: 그때 같이.
1: 아, 가서도. 근데,
0: 네? 네, 가서도 뭐예요?
1: 아, 가서도 등록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예비 한번 드리고 나더니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지 하면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0: 아, 이야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김주동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교회 가고 나서 통화할 때는 네. 아내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1: 아,
0: 아내도 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1: 그래요?
0: 지금 운전 중이시죠?
1: 네.
0: 말
1: 안 했어요.
0: 말 안 했죠. 말 안 했다 그러죠.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아내도 다니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고 이런 기쁜 소식이 또 있었구나 하고 오늘 이제 전화를 드린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두 분이서 방학을 끝냈군요.
1: 네. 아, 감사해요. 그냥 어찌됐든 간에 섬길 예. 수 있는 교회가
0: 네.
1: 저에게 생겼구나 하니까 날마다 감사하죠.
0: 그 서울 반석교회가 그때 남편 말을 하면 광명에 있는데 이름은 서울반석교회였던 것 같은데 맞죠?
1: 네네.
0: 계시는 곳이 광명이잖아요.
1: 담임 목사님이 김명석 목사님이시고요.
0: 김명석 목사님.
1: 아니 김

0: 용석.
1: 김용석 목사님.
0: 예. 용석.
1: 용석 목사님. 이 교회는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0: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온누리에 다니다가
1: 예.
0: 온누리에 다니다가 좀 가까운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시로 가서 새벽도 가고
1: 예예.
0: 예배도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 네.
0: 광릉에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1: 그럼요. 교회가 요즘은 어디 가나 많이 있죠. 예.
0: 그냥 가게 됐어요. 반석, 오래오래 반석 위에 바로 쓰는 것도 좋다. 반석교를 택하게 됐었죠.
1: 그렇군요.
0: 그리고 나서
1: 예.
0: 좀 다니다가
1: 예.
0: 다시
1: 네.
0: 좀 다니다가 방학한 것 같아요.
1: 아, 좀 다니다가?
0: 예.
1: 그러면 10년도 넘었던 그 방학 전에 다녔던 교회가 서울 반석교회였어요?
0: 예, 좀에 한 1년쯤에 잡니다 그랬나?
1: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군요.
0: 예. 네.
1: 이번에는 이제 절대 방학하시면 안 돼요.
0: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1: 이번에는 절대 방학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참 선물을 꽤 드렸던 것 같은데.
0: 그럼요. 그쵸? 아, 감사히 받았어요. 예.
1: 선물도 많이 드리고
0: 안 드셔도 돼요.
1: 꽃바구니까지 네. 다 드렸습니다.
0: 맞아요.
1: 이제 드릴 게 없네요. 뭐 다 드려가지고.
0: 아, 네. 그럼요. 저희는 잘 다니고 있다고
1: 예.
0: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1: 예.
0: 계기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바벨탑이 예. 생각나서 바벨탑을 쓰면서
1: 그때 예. 퀴즈.
0: 네네.
1: 아, 저도 이제 김주동님하고는 통화가 됐는데 우리 아내분 김춘아님하고도 한번 통화해보고 싶어서.
0: 예.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1: 그랬군요. 예. 아, 저도 참 이 기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0: 네.
1: 지금 이제 운전 중이시니까 남편분은
0: 네.
1: 예, 남편분은 운전 중이시니까 운전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고 일단 우리 또 김춘아님도 하나님께 네네. 돌아온 감사의 제목이 있으니까 저랑 네네. 감사기도 드리시죠.
0: 네,
1: 저 따라서
0: 그래요.
1: 예.
0: 네네.
1: 지금 스피커폰은 아니죠? 남편은 지금 못 듣고 있나요? 옆에?
0: 예.
1: 자, 그럼 우리끼리 하시죠. 우리끼리.
0: 네.
1: 자,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희 부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 부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김춘아 아내님이
0: 네.
1: 목소리가 살짝 허스키하면서도 되게 목소리가 이렇게 안정감 있고 좋아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 감사합니다.
1: 아, 저는 이제 뭐 목소리를 많이 듣는 직업이다 보니까
0: 네.
1: 김춘아님 목소리가 참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너무 좋네요.
0: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남편과
0: 감사합니다.
1: 함께 행복하게
0: 네네.
1: 천국 소망 누리시면서 사시길 네. 바라겠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우리 김춘아님이 아니면 네. 우리 가정이 가장 좋아하는 네.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0: 지금까지
1: 지내온 거 주의 크신
0: 은혜라.
1: 그렇죠. 이 찬송가.
0: 네.
1: 어떤 이유로 좋아하세요? 이 찬송가를요?
0: 그냥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 그래서 잘할 때도 많이 있어서
1: 네.
0: 돌아보니까 진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걸 그냥 느껴요.
1: 그렇구나. 그래요.
0: 네.
1: 그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부, 이 가정 항상 감사 고백하면서 더더욱 네. 행복하게 방학 없이 예.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제 방학을 끝내게 해주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0: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0: 네.
1: 옆에 열심히 운전하는 우리 김주동 남편분께도 안부 좀 잘 전해주시고요.

0: 네네. 잠깐만.
1: 예.
0: 저기요.
1: 예.
0: 저기 제가 끝없이 무릎 꿇는 그 찬송도 들을 수 있을까요?
1: 끝없이 무릎 꿇는 알 것 갈 것 같으면서도 네. 네. 제목이 뭐예요?
0: 그게 뜻없이 무릎 꿇는 그거 아닐까? 그거 같은데 제가 어째서 한 번씩 불렀는데 저는 왜 그 찬송 들으면은 아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부르는 건 지금까지지만 저 예. 혼자 뜻없이 무릎 꿇는
1: 잠깐만요.
0: 그 찬양이 있는데
1: 뜻없이 그 무릎 꿇는 있네요.
0: 네, 예.
1: 있어요.
0: 있죠. 예. 듣고 싶어. 근데 그 찬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1: 예, 예.
0: 제가 꼭 듣고 싶어요.
1: 이게 싶었어요. 이 곡이 진짜 많이 부르지는 않고 있네요.
0: 네, 네.
1: 많이 부르지는 않고 있는데 왜 이 찬양 좋아하세요?
0: 아, 그 가사를 보면은.
1: 네.
0: 굉장히 뜻이 깊어요.
1: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뜻이 깊은지.
0: 아, 지금 안 돼. 네? 그 가사 그대로예요.
1: 뜻없이 무릎 꿇는
0: 네.
1: 그 복종 아니요?
0: 아니요. 예, 예, 예.
1: 그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0: 네네네.
1: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0: 지이다.
1: 외치며 네. 사나니. 이런 가사의 고백이에요.
0: 예, 예, 예, 예. 예.
1: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이 곡 좋아하는?
0: 아, 글쎄요. 어쩌다 예배를 드리는데
1: 네.
0: 그 찬양이, 그 찬송이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1: 예.
0: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가장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 네. 은혜 가운데 죄인으로서 네. 엎드리고 막 그런 게 막 복합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찬양 들어먹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뜻없이 무릎 꿇는 이 곡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0: 아, 네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한웅지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곡은 방송에서 많이 신청되는 곡은 아닌데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김주동, 김춘하 부부가 이 찬양을 신청하셔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 이렇게 방송을 듣고 내가 스스로 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분들도 참 있네요.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안 되더라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자극받고 하나님의 사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영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전화 연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찔린다,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시고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깨라 깨라 새 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하나 둘. 자, 깨라 깨라 새 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수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 피아오십의 힘찬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아까는 이제 방송을 듣고 스스로 이제 좀 찔려가지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하는 분도 있고요. 전화 연결되고 나서 내가 가야지 영접기도 결단하기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분들도 더 많이 있죠. 짧은 방학도 있고 긴 방학도 있는데 짧은 방학에서 딱 방학을 끝낸 분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민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네, 세계라 김인수PD입니다. 네. 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네네.
0: 자, 우리가 김성민님이 4월 말에, 그러니까 네. 한 달 좀 전에 저하고 네. 통화가 됐잖아요, 방송 중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 당시에 몇 년 방학, 교회 몇 년 방학 중이었죠?
1: 한 개월, 1개월, 한 달 방학.
0: 한 달. 네. 한 달 정도 방학을 했고.
1: 그 전에 네. 교회를 좀 찾다가 이제 그런 모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네. 계속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좀 방황을 했던 거죠.
0: 모임이라는 건 어떤 모임이요? 교회 모임?
1: 공동체죠, 공동체.
0: 교회 모임이 갔다가 네. 어떤 교회 네. 모임이 좀 힘들어서 다시 네. 나왔다가 한 달 네. 정도 방황을 하다가. 네네. 그때 용기 내서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그쵸?
1: 그쵸. 그쵸.
0: 근데 이제 저희가 통화를 하고 나서 잘 교회를 또 이렇게 선택해서 가셨다면서요.
1: 그렇죠.
0: 어느 교회 가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한번.
1: 아, 저기 송파 성민교회라고.
0: 성민교회.
1: 성민, 네, 제 이름.
0: 이름. 성민. 김성민 씨가 성민교회를 갔네요. 네.
1: 송파 이름이 송파 성민교회.
0: 송파 성민교회. 예. 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 가지고 간 거잖아요, 집 근처에. 네.

0: 찾아가지고.
1: 네. 찾아가지고.
0: 네.
1: 오. 어떻게 지금 그러면은 예배 한 네다섯 번 이상 드렸겠네요? 그 뒤로?
0: 계속 나갔죠. 네, 계속 나갔어요.
1: 어때요? 예배 지금 새롭게 드리는 기분이?
0: 예전도 계속, 예전에도 계속 교회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1: 예.
0: 뭐 오랫동안 그렇게 뭐 방학을 한 게 아니라서.
1: 네네.
0: 이렇게 힘들진 않아요. 또 네. 예배도 잘 드리고.
1: 네.
0: 끝나고 점 익숙하고 또 우리 제 지금 나이에 맞는 그 그룹에서 또 네. 모임도 갖고 있고
1: 모임도 네, 갖고 그렇... 있고
0: 네네.
1: 오, 그때 전에는 좀 어떤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쉽지 않았었는데
0: 네.
1: 이번에 모임은 좀 괜찮으세요?
0: 네, 괜찮습니다.
1: 아,
0: 근데
1: 이거 다행이네.
0: 이게 참고로 제가 사실 아직 미혼이에요.
1: 예예.
0: 네, 나이는 40대인데
1: 예.
0: 미혼이고 거기 있는 그룹 있는 멤버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0: 혼자들입니다. 40대고
1: 예.
0: 네, 50대도 있고 근데 다 기혼이고 저만 예. 혼자 미혼입니다.
1: 아
0: 네.
1: 그렇구나.
0: 네.
1: 살짝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회를 한번 좀 잘 살려보십시오. 예?
0: 네. 네.
1: 네. 좋은 기회를 잘 살리고
0: 네.
1: 그래도 좋은 또 모임이고 이렇게 네.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닌다니까 공동체에서 너무나 네. 다행이네요.
0: 네, 근데
1: 사실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좀 그게 어려울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그 공동체 모임이 맞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랑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
0: 네, 맞는 그렇게 완전하게 잘 맞지는 않지만
1: 그렇죠. 뭐 이게 상황상 그렇지만
0: 그냥 최선을 네. 다해서 모여서 이렇게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거죠. 네.
1: 잘하셨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도 이제 방황하지 말고 방학도 하지 마시고요.
0: 네네네.
1: 좋은 모임 또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 네. 말씀도 잘 들어오나요?
0: 그쵸, 들어오죠.
1: 어우,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0: 네, 목사님이 이제 다이 목사님 젊으신 분이라서.
1: 네네.
0: 예, 네, 좀 많이 그렇게 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1: 네.
0: 우리 나이 세대 그 다양하게 다 네. 이해하듯이 공감하듯이 한 말씀을 잘 하시는 편이라서
1: 예.
0: 어렵게 느껴진 건 없더라고요.
1: 예, 너무 잘 됐습니다. 자, 선물도 잘 받으셨고요.
0: 네네. 커피 하셨는데 벌써 다 먹었습니다.
1: 벌써 다 먹었어요?
0: 네.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네.
1: 아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죠.
0: 아유, 또 그거는
1: 방학 끝냈으니까 축 계약. 꽃바구니 아유, 선물.
0: 한 달 동안만 그냥 방황을 한 건데.
1: 그래도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됐고 한 네. 달이든 뭐 1년이든 다시 돌아가게 된 거니까 또 좋은 교회도 만났으니까 축 계약 써져 있는 꽃바구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그때 우리 네. 결단기도 했잖아요.
0: 그렇죠.
1: 저랑 이제 감사기도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아, 그렇죠.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붙잡아 주시고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성민님 그 뒤로도 새끼라 잘 듣고 계시나요?
0: 아, 계속 듣고 있죠.
1: 계속 네. 듣고 있어요. 극동방송 계속 듣고 계시고.
0: 방송 계속 틀고 있습니다. 예.
1: 그때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셨다고 했죠?
0: 아, 그 오래됐습니다. 제가 네. 이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죠.
1: 아우, 그래도 오래.
0: 그때 처음에 제가 밤에
1: 예.
0: 라디오가 있는데
1: 예.
0: 라디오 듣다가 그때도 찬양이 나온 방송을 듣게 돼가지고
1: 네네.
0: 계속 듣는데 그때가 이제 비전 클립
1: 네, 아, 클릭 비전
0: 밤에 네, 그때부터
1: 오래 되셨구나
0: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했다가 듣다가 이제
1: 예.
0: 낮에도 이제 또 그 방송이 나오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1: 네,
0: 방송 나오고 들으면서 찬양도 많이 듣게 되고
1: 그렇군요.
0: 말씀도 들으면서 이제 많이 은혜도 받고
1: 네. 네.

0: 마음의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다 보니까 아 예. 좋구나 그래서 계속 틀게 된 거죠.
1: 자 우리 김성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아, 인생 찬양.
0: 저한테 되게 와닿는 게 있는데 한 그 이 찬양만 나오면 되게 계속 듣게 되는데 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그 찬양.
1: 내 주를 가까이 찬송가.
0: 네네네.
1: 어떤 이유로 이 찬양을 특별하게 좋아하세요?
0: 아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 좀 약간 길지만 얘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1: 조금 그래도 간략하게 네, 줄여서.
0: 예. 예. 아 옛날에 네. 제가 외국에서 좀 살다 왔는데 네. 외국에서 이게 그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네. 그 거기 이제 피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끝 장면에 그게 바다의 그
1: 그렇죠 선상에서 바이올린으로 네 줄을 네, 가까이 나오잖아요.
0: 하는 그 양 그 찬양 들으면서 네. 이거 찬양 이 음악 좋은데 하면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향송가구나 네. 그러면서 계속 빠지게 되면서 네. 좋아하게 됐어요 그걸. 네. 영화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나오는 네. 네, 찬양을 통해서.
1: 그러니까요. 네. 그 영화를 통해서 네 줄 가까이 찬송가를 네네네. 좋아하게 된 분이 많고 그렇죠. 알게 된 분도 많고 네. 아, 참 그 바이올린 선율이 너무 좋았잖아요.
0: 그게 또 저만의 해석이 있어요. 그 뜻이 네. 그 찬양이 아 내가 주님이 이제 가까이 함을 느끼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서 네. 예. 평안은 그 느끼고 싶다라는 예. 그런 걸로 예, 저한테 마치 약간 쇠뇌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느끼면서 듣고 있어요. 찬양이 나올 때마다 라디오에 그걸 들으면 찬양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편안해지죠. 내 네, 일생 마음.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맞습니다. 원합니다. 이 고백이 네. 우리 김성민님의 평생에 진짜 고백됐으면 좋겠네요.
0: 네, 아멘입니다.
1: 네 주를 가까이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네.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김성민님 만나봤고요. 저 조연출 김인수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0: 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칼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 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전쟁을 위해 나의 발을 훈련시키시고 전투를 위해 나의 손을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의 사랑하는 여호와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며 내 백성들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간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숨결과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여호와여,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만지시면 그곳에서 연기가 납니다. 번개를 보내어 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적들을 물리치소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주의 손을 내미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해 주소서. 강력한 물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시고 낯선 자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을 행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열 줄로 된 비파로 내가 주께 연주할 것입니다. 그분은 왕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주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날에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해 주소서. 낯선 자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잘 자란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딸들은 궁궐을 장식하기 위해 깎아 만든 기둥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창고는 온갖 곡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양떼는 수천 마리로 늘어날 것이며 들판의 양무리는 수만 마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떼는 무거운 짐들을 끌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거리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높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아무도 주의 위대하심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대로 주가 하신 일들을 매우 칭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위대하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찬란함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놀랍고 신기한 일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크신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풍성한 은혜를 기념하여 축하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의 의로우심에 대해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주는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호와여,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가 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됩니다. 여호와는 주가 하신 모든 약속들에 대해 믿음성 있고 진실하시며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넘어지는 모든 자들을 붙잡으시며 낮아진 모든 자들을 들어올리십니다. 모든 자들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때를 따라 그

그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주는 주의 손을 열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소원을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로우시며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진실로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주는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나는 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아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낮아진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지켜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지만 악한 자들의 길은 좌절시킵니다. 좌절시키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대대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효를 결정하시며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의 분별력은 끝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살게 하시지만 악한 자는 땅에 내던지십니다.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0: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교통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지금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왜 오늘 기도가 필요한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원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곧 창조주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 나타난 마귀가 뭐라고 유혹해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넣어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어도 피조물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해서 그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셨죠. 그건 뭐예요? 철저한 결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자리로 가요. 인간은 그때 이후로.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찾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사.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로서, 피조물은 뭐예요? 전적으로 창조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되죠. 그걸 잘 보여주는 신약적 그림, 예수님이 소개한 그림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흘러 나와야 살 수 있어요. 그 공급, 그 능력으로만 살 수 있어요.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 수 없는 존재,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고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공급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근데 신앙이 왜곡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자기는 나름 괜찮게 사는데 좀 부족한 것, 좀 필요한 것,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얻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그건 샤머니즘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명쾌하게 이해해야 될 게,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못한 일은 주님께 철저히 맡기자. 아멘? 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날밤이 새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보면 6장에 보면 12 제자 파송하기 부르시기 전에 날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원조예요, 기도의 원조. 그냥 예수님은 다 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기도가 되게 많이 나오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세, 보통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세례 받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되게 강조돼 있어요, 누가복음 특별하게. 근데 이렇게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명을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읽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주님이 그들에게 증인으로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부활하심, 이걸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될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서 증인. 증인의 특징이 뭐예요? 보거나 그 사실을 듣거나 이런 사람이 증인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제자들보다 더 완전한 증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아마 즉각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열심파잖아요. 앞뒤 안 가리고 막 행하는 그런 상황에 주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해 라고 말해요. 49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와야 돼. 입혀져야 돼. 너 힘으로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8절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지로 내 증인되는 비결이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진정한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증인, 그것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14절 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까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당연히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원하세요. 근데 거기에만 초점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확장하고, 그래서 선교적인 명령과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또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때로는 되게 힘들고 때로는 되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뭐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기도 하고, 수없이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뭔지, 은혜한 삶이 뭔지 우리는 계속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타고난 재능이나 습득된 기술이 필요해요.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예를 들면 제가 목사로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신학적 관점, 신학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고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신학적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는 이런 훈련이 되는 것은, 이건 뭐냐, 타고난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신학적 지식을 다 갖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왜 안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타고난 재능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해요. 거기에 이 성경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언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늘날 설교를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안 돼, 은혜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리로 초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원수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인간관계를 통해서 시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불화살을 막, 에베소 6장 16절에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감정적으로 다운되게 하고, 온갖 엉뚱한 생각들이 막 들어가지고 괜히 섭섭하고 밉고 온갖 혼돈에 우리가 빠지고, 이런 자리를 쏜살같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절망하는 마음이 들죠. 여러분, 절망에는 밑바닥이 없는 거 아세요? 절망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방치되면 그냥 한없이 꺼져요. 불안함, 초조함, 이런 감정들.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육신이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죠. 깨어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를 보면 9절 10절에서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 기도응답의 근거로,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자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 부분을 볼수 있어요. 그 하나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패턴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런 다음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약속을 성취하세요. 자, 에스겔서 36장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씻는다, 씻어준다, 정결하게 한다.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 그러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언약의 실현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35절과 36절에도 보면요, 뭐라 그러냐,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된다.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살도록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거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약속을 받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야, 놀랍다. 놀랍다. 정말 놀랍다. 신난다.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런 표현 있죠. 이렇게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특별히 거기 보면 36절에 보면, 36장 3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대. 너무 신나는 거죠. 그대로 하시겠대.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친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바로 뒤에 보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이런 약속들 성취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문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해도 응답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안 해도 응답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라. 사실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분명히 알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몬과 안나 같은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고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시기가 가까워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어느 날 서책을 읽는 가운데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되리라, 이런 구절을 읽고 그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보면 그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이나 헤브리즈 대도의 부흥이나 전 세계 모든 부흥에 일어날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다, 이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기도 없이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다, 단한 번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을 이루실 때, 기도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그걸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실까?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볼수 있어요, 개념. 첫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대표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사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안 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세요.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분명히 지면에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내리시고 온네, 알아서. 아니, 하나님 내린다 그러는데 하나님 뜻이니까 이루어지겠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아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래서 뭐 했느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열왕기상 18장 4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렸다. 그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절박한 기도를 이미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근데 얼굴을 머리 사이에다, 그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다 집어넣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누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여기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 말은 너나 나나 똑같아, 그 말이에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저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 그 말은 엘리야가 그냥 자기 의분에 이 인간들 심판하기 위해서 비 좀 내려주지 마세요, 그래서 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인도를 따라 기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가 엘리야의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뜻을 알고 기도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인간의 책임성.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성을 야고보서 기자는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인간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쓰시고 동역자로 삼으셔서 그런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 3장 3절 이하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당신의 의도를 보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백성의 우고를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의 고통을 보고 내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내려왔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가라 모세, 네가 가라 그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 통로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기드온, 다윗, 아나니아, 베드로, 사울을 전도한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그 동역자 중에 하나가 그런 사역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도도 곧 동역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자주 광야에 나가 기도하시니라. 자주. often 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성경에 자주 그랬.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often,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예수님 뭘 기도했을까? 우선 하나 여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분별했고요,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6장 39절에 마태복음,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했다 그 말인데요. 여기 왜요? 이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거든 그런 표현을 해요. 여기 그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 이 단어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는 하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그러잖아요. 11장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를 받았다. 근데 그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동행하는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부분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항상 힘썼어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인격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가론 유다의 반역과 가론 유다를 대체할 마띠아를 보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일을 하거든요. 기도 중에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자리를 우리가 나가게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기도문 시작 어떻게 하는지 시작 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주문처럼 하는 사람은 그냥 중얼중얼 하지만 진지하게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순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세요. 초월자예요. 근데 그 초월자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우리 아빠가 되신대.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한 의미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는 영광 받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데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 기도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통치가 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제게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벌써 우리의 초점이 뭐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로 자기 야망,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유익, 자기 변호, 자기 이익, 자기 관점 여기 확 붙들리죠. 그래서 하나님 안 찾으면요 그 다음에 기도, 주기도문에 그 다음에 기도 일용할 양식 주시고 뭐예요? 내 죄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이런 기도 하긴 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 뭘로 변하는 줄 아세요? 자손 대대로 먹을 양식 주시고 이렇게 변해요. 기도가 왜곡된다니까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는 기도하지만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할게요. 이 기도 잘 안 해요. 왜곡되면. 이 기도 안 해요. 그냥 내 죄 용서해 주세요는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왜 그래요? 자기 중심에 머물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주님을 집중

성경적으로 찾으면 우리도 하나님 중심이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도 보고 이웃도 보고 환경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자로 가고,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 가운데.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때가 아까입니다. 예,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불 끄고 찾고, 1대1로 또 우리 정해진 시간들 계속 기도하는데, 혼자 어려울 때 나와서 같이 하고, 또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찾는 자리로 가면 좋겠어요.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영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에 들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나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학문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인용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 학문으로선 절대 알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0: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학문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스덤 미스터 소유리 문답 4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교리 위스덤 미스터 신앙 고백. 하지만 이처럼 교리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을 절대로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대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거,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만나고 체험하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귐에서 체험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두고 만나고 대화를 하는 참된 교제가 있을 때만이 서로 대화할 수가 있고 참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며 기도하면서 귀시의 영을 받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장정현 총장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시겠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아, 장정현이 설립자요? 총장이요? 목사? 알죠.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하고 같이 사는 내 집사람도 다 몰라. 당신 알다가도 모르겠대. 응?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대. 응? 하나님만 아는 것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이게 또 포인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했어요. 절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이것을 사람을 통해 기록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다시 살리고 세계를 다시 살리려면 그 학문성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오늘의 밤을 세워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린이같이 자꾸 보채 보세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가라.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새롭게 하는 세례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로마서 5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의 운명이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자 그의 후손들도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오늘 죄인 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후손으로서 죄인이 된 것이죠. 그 분명한 증거가 뭐냐? 예,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죄의 기준이 율법 때부터니까 모세 때부터 죄가 있어 모세 이후의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으로 규정함을 하지 않던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곧 사망으로 인하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태생적 죄인으로 모두가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고 사망 아래 있게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그 사망의 물결을 끊으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이야기책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을 로마서에서는 마치 신학책처럼, 벌써 좀 어지러우시죠? 요한복음 보다가 로마서를 보니까 내용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고 폭넓게 훨씬 더 큰 의미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율법의 이야기와 함께 버무려서 예수님의 오심이 뭔지 말하고 있는데 의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것을 로마서에서는 첫 아담의 실패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운명이었습니다. 저주였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로 인하여 더 이상 사망이 운명이지 않고 죽음이 운명이지 않고 부활이 운명이 된, 영생이 운명이 된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 그 안에 묶여 들어간 자들은 이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 물세례를 포함한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 아담 아래 묶여있는 자들은 반드시 영생한다,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이걸 다 믿고 있죠. 영생의 은혜를 받고 우린 나중에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천국에 우리가 그렇게 빨리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빨리 간다 그러면 우리 믿음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자 바로 천국 가고 이 땅의 삶이 짧다. 그렇다면 근데 우리 일상의 삶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천국을 빨리 안 간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지옥 같은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떤 고민이 생기죠? 하나님 믿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나? 나 진짜 천국 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맞나? 이런 고민들이 이 현실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아직 가지 못하는 그 신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성령 세례입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가 곧장 천국으로 가버렸다면 성령 세례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곧장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저만 신나면 안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내 육체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언제 들어와 계시죠? 천국 가면 그때 성령님을 만나나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이미 우리 각자에게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 계신다. 이미 들어와 계신다는 말을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어떤 현실에? 고단하고 힘든 현실. 천국 가지 못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고단한 인생길에 누가 함께 계신다?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근데 또 질문이 생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어떻게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신앙과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 이성의 판단, 내 합리적 판단, 아니면 집단 체면에 걸렸거나 아니면 뭔가에 홀렸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혹시 그런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애써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려고. 신자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신자들은 안 믿으려고 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술을 진탕 마셔본다거나 아니면 나 교회 안 가 이제 나 성경책 다 찢어버려 버려 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해 이런 결단도 해보고 막 타락을 해보고 쾌락을 즐겨보고 이렇게 해도 어느 순간 눈 떠보면 어디 와 있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신기한 거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감각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있는 그게 대체 뭐냐는 거죠. 나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바로 그거. 그게 뭐냐는 거죠.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모든 말들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아까 했던 이야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롭게 하기 위한 그

결과라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가 된 거죠. 그렇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어려운 로마서가 조금은 이해되시죠? 함께 같이 읽어보면 저만 읽긴 했지만 바울은 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는 이제 죄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이제 깨끗하게 하셨다. 더 이상 우리는 편안하게 죄를 짓지 못한다. 죄의 종노릇 또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도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라. 법 아래 있지 마라.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신자들은 또 이런 반문을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요? 예배 시간에 뭐 일찍 오라 이런 말 우리가 굳이 뭐 들을 필요 있나요? 봉사할 필요 있나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필요 있나요? 희생할 필요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후반부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잘하냐 못하냐의 이야기가 아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잘하냐 못하냐였습니다. 법 지켰냐 못 지켰냐, 잘했냐 못했냐 이 얘기가 아니다. 그 이후에는 신자의 명예에 관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할 수도 없었고 못하기만 하면 맨날 혼났다. 그러나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의 문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으니 신자로서 이제 명예롭게 살 것이냐, 신자답게 살 것이냐, 아니면 신자의 명예를 외면하고 못난 모습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의 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 아래,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내 인생을 바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멋있게, 명예롭게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죄 지으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신자의 명예로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런 죄 지을까, 만나게, 신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세상을 구하는 신앙의 영웅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을 또한 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지난주에 구약 파노라마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도 이 안에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령 세례를 딱 한 줄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게 뭘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변화가 가능하다. 그 변화가 가능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이기적이죠. 폭력적이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끊임이 없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고 친구 되어줄 줄 모르고 기다려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신자들만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신자들만 정말 약한 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 안에 모든 옛 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으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돈, 큰 집,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아니라 나에게 있던 모든 옛 사람들, 옛 정욕들, 그 미움들, 불안들, 염려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그것의 있고 없음에 의하여서 신앙조차도 흔들리던 그런 삶이 아니라 명예로운, 명예로운, 여유로운, 만나는 보아스와 같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신자의 신자다움,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이고요. 요즘 갈수록 이웃들이 사라져갑니다.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댈 만한 이웃이 없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겐 친구들이 없어집니다. 그저 게임이 친구가 되죠. 요즘 같은 시절에 새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게 정말 큰 일 같습니다. 큰 일 같습니다. 가치가 있는 일 같습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이 말 한번 섞어주는 것. 밥 한번 먹어주는 것. 커피 한 잔 같이 해줄 수 있는 것.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성령 세례로 그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할 겁니다. 여러분은 편들어 주십시오. 이웃이 되어 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복된 인생을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국에 0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로 다른 시기에 같은 섬으로 여행을 다녀온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은 심한 뱃멀미 때문에 고생했다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 반대였대요. 너무 편해서 졸기까지 했다는 거죠. 알고 보니 두 사람이 탄 배는 소형 쾌속선과 크루즈로 크기가 5배나 차이가 났던 겁니다. 커다란 배는 아주 거센 파도가 아니고서야 끄떡도 하지 않으니 크루즈를 탔던 사람은 잔잔함 속에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었던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배의 크기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에 빗대볼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나를 덮쳐오는 것의 크기와 세기가 어떻든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단하게 붙들고 버티고 있다면 그만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파도라도 우리 발 아래 깔고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6월 8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신나게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풍파가 없는 바다가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냥 잔잔하지만은 않죠. 하지만 파도의 크기나 세기가 어떻든지 간에 단단한 믿음 위에 서 있는다면 요동함이 없을 겁니다. 크신 하나님은 이미 단단하시니까요. 그분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만 단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때로는 몰려오는 풍파가 두려워질 때도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더 꽉 붙잡는 더 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한 주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 퇴근길입니다. 오늘도 방송가족분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많이 쓰셨어요. 이 시간 행저 슬라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사연 나누실 곳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아이디 임한나 자매님께서 네,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상철님 반갑습니다. 카톡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함께해 주셨는데 네, 오 샬롬 PD님 안녕하세요. 제가 광주 극동방송 행저질라 포스터를 AI로 제작해 왔습니다. 어떤가요? 잘 만들었죠? 짱이죠? 하셨는데 짱이네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우리 진상철님은 이렇게 뭔가 미술적인 감각이 있으신 것 같다고 할까요? 네,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에 써야 되지?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사연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이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즙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어노인팅의 앨범에서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이찬양 듣고요. 오늘 순서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마음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1: 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잘 지냈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목사님 날씨가 더워지고 이 여름이 되면서요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여름 휴가 계획 좀 세우셨나요?
1: 저희 자녀들이 이번에는 일본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네. 말은 나왔습니다.
0: 정말요?
1: 그런데 네, 아직 국내일지 네, 일본으로 갈지
0: 네.
1: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네. 계획 중에 있다고 해야 할까요?
0: 계획을 네. 세우고 계시는군요.
1: 네네네.
0: 여름에 일본 엄청 덥다고 하던데
1: 그러니까요. 고민입니다.
0: 이열치열인가요?
1: 네. 고민입니다.
0: 좋습니다. 이 휴가 계획을 세우고 그 휴가를 손꼽아 기다려본 경험들 아마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기다리는 동안에 왜 휴가지 사진이나 동영상도 좀 찾아보고 여행 리뷰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그렇죠. 조사를 하잖아요. 목사님.
1: 그렇죠.
0: 일본 조사 좀 하고 계시죠? 목사님.
1: 저는 안 하고
0: 네, 자녀들이
1: 아이들이
0: 맞아요.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하면 할수록 기대감이 높아지잖아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휴가나 여행 가는 걸 상상만 해도 뇌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도파민이 막 분비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행도 이렇게 상상만 하면 도파민 분비가 되는데 문득 우리가 이렇게 휴가 가는 걸 기대하듯이 천국에 가는 것도 기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요.
0: 네.
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죠.
0: 맞습니다.
1: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우리가 천국을 기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0: 그렇죠.
1: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0: 아멘입니다.
1: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0: 네.
1: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0: 맞습니다.
1: 그리고 그 기대는 현재의 삶을 더욱 충성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0: 아멘입니다. 네, 정말 그 5성급 호텔보다 산해 진미보다 아름다울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출석체크 퀴즈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문제 주시죠.
1: 네, 문제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0: 네.
1: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뿅뿅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0: 아멘. 네.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이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8291님 저녁 먹으면서 행복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걷기 운동하는데 해가 없어서 흐리긴 했지만 바람이 조금씩 불어서 걷기 좋은 날씨였어요. 밥맛도 좋고 아이고 다행이네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들려주시는 찬양도 은혜받고 기분도 좋고 다 좋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안성 성진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이 찬양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뿅뿅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 이 뿅뿅 들어가는 곳이군요. 가는 곳이군요. 네, 가는 곳이고요. 요거를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쉽게 풀어 말하면 하늘나라 정도 될까요? 너무 네. 다 드렸나? 네. 너무 모든 당황하신 네. 것 같아요. 네.
1: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 들어가는 곳이니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6970번님 바로 또 함께해 주셨는데 정답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뭐 문제가 쉬워요. 네, 제가 힌트도 쉽게 드렸고요. 많이들 정답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8291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0: 네, 안성진의 음성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말씀 퀴즈는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뿅뿅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인데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요, 또 그의 이곳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667번님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2529번님 이거 문자 굉장히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죽어서 가는 곳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나는 이곳 시민입니다. 이렇게 이야 멋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1: 아멘. 네. 다음에 2529번님 퀴즈 하나 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퀴즈를 마치실 네. 분이 아니라
1: 내셔야 될 것
0: 같은.
1: 좋습니다.
0: 네, 좋아요. 0153님도 정답 잘 남겨주고 계시고요. 8291님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남겨주셨는데 네, 좋아요. 또 4640번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5538님도 함께하고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6970님도 정답이고요. 0208님 정답 이거 하셨는데 오 잠깐만요. 문제를 끝까지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뿅뿅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0: 아멘.
1: 그의 뿅뿅에 들어가시다.
0: 들어갑니다. 구원받아서 들어갑니다.
1: 네. 뿅뿅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0: 목사님 네. 저한테 뭐라 하셨으면서. 네, 뭐 하시는 거예요?

0: 우리 0208님 정답 다시 잘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눈 이 퀴즈 말씀 본문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말씀이잖아요.
1: 네.
0: 저는 사실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요, 자꾸 그 감옥에 갇힌 늙고 병든 바울이 떠올라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할 때가 많더라고요.
1: 네, 네. 맞습니다. 피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당시 기록됐죠.
0: 맞아요.
1: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상황은 조금도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고 그는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도 바울은 절망이나 원망이 아니라 놀라운 확신을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곳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0: 네.
1: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현재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 이곳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이었는데요. 목사님 정답 넣어서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0: 아멘. 아멘.
1: 천국. 네.
0: 정답은 천국입니다. 우리 0208번님 동양교회 다니는 태봉초 3학년 조하은입니다. 아, 우리 하은이가 보냈구나. 엄마 핸드폰으로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5월 1일부터 40일 성경통독 도전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쵸, 힘들죠. 아이고 아이고. 근데 너무 기특하네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남겨주셨는데
1: 아유 기회요.
0: 3학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30살 넘은 저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진짜
1: 50살이 넘었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5245번님도 정답 잘 남겨주셨는데요. 정답 천국이었고요. 아, 생각해보면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에서의 성공, 뭐 이 땅에서의 평안, 뭐 좋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진짜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1: 아멘.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0: 맞아요.
1: 또 예상치 못한 문제, 사람으로 인한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영적인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0: 네.
1: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묻곤 하죠.
0: 그쵸?
1: 하지만 바울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죠.
0: 맞습니다.
1: 바라기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천국 소망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0: 아멘.
1: 소망이 있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이 분명할 때 여행을 앞둔 사람이 약간 불편함을 견디면서 출발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0: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악한 일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할게요.

0: 네, 행자질라 월요일 코너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찬양 한 곡을 정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그 찬양에 대한 말씀 묵상과 또 기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목사님 오늘 함께할 찬양은 어떤 곡이죠?
1: 네, 오늘 함께하실 찬양은 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입니다.
0: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1: 네. 네. 이 찬양은 영국의 워십 리더이자 작곡가인 팀 휴스가 작사 작곡한 Jesus You Alone을 번역한 곡입니다.
0: 그렇군요.
1: 한국에서는 어노인팅을 비롯한 여러 예배팀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 찬양은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 네. 나의 첫사랑으로 모시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세상의 다른 길이나 다른 가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삶과 열정 그리고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0: 네.
1: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사랑, 네.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계신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그럼 오늘의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 찬양을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0: 아멘. 아멘.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박철수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죠.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목사님?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0: 네.
1: 먼저 우리 PD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열심히 찬양하시느라 목이 좀 쉬셔야 되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1: 아멘.
0: 네,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네,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말씀입니다.
0: 에베소 교회.
1: 네. 네. 에베소 교회는 당시 매우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말씀만 보면.
1: 네. 네.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십니다.
0: 그렇죠. 네.
1: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0: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1: 네. 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수고하는 교회였죠.
0: 네.
1: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0: 네.
1: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썼고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0: 네.
1: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며 신앙적으로도 바른 교회였습니다.
0: 완벽한 육각형의 네. 교회였네요.
1: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을 네. 만한 교회였죠.
0: 그러네요.
1: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0: 오, 맞아요.
1: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0: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1: 이 말씀 참 충격적이거든요.
0: 네. 예,
1: 주님은 그들의 봉사보다 사랑을 보셨고요.
0: 네.
1: 그들의 사역보다 사랑을 보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들의 열심보다 사랑을 부셨어요.
0: 사랑이 중요한 거였네요.
1: 네.
0: 네.
1: 에베소 교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0: 네.
1: 봉사는 남아 있었지만 사랑은 식어 있었죠. 네,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0: 네.
1: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죠. 예배를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봉사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아야아야. 네. 네.
1: 직분을 감당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러나, 찔림이 있네요.
1: 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0: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1: 네. 네. 이 질문 앞에서 저도 참 마음이 네, 무거워질 때가
0: 찔림이
1: 있습니다.
0: 찔림이 있습니다.
1: 찔립니다. 네. 네. 주님은 우리의 활동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0: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는지를 보십니다.
1: 왜 했는지.
0: 네, 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이유.
0: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습관 때문은 아닌지. 예. 의무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네.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이 무릎 앞에서
1: 네, 맞아요.
0: 우리도 서야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아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 네. 네.
0: 여기서 처음 사랑은 단순히 처음 믿었을 때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마음.
1: 맞아요.
0: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던 그 사랑.
1: 네.
0: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 첫사랑. 진짜 첫사랑인 예. 거죠. 네.
0: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1: 네.
0: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1: 그렇죠.
0: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1: 맞아요.
0: 예.
1: 네.
0: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 아이고.
0: 아이고, 저도.
1: 네. 예.
0: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익숙해지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사역이 일상이 되면서 주님보다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0: 주님보다 사역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주님보다 내 계획과 성공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주님은요, 5절에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1: 네, 세 가지.
0: 예, 첫 번째는 생각하라.
1: 생각하라.
0: 어디서 네.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1: 네네.
0: 예, 주님은 먼저 기억해 보라는 거죠. 예, 어디서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
1: 네네.
0: 예, 언제 주님을 가장 사랑했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언제 예배가 가장 기뻤는지를 기억해 보고,
1: 네.
0: 언제 주님과 가장 가까웠는지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1: 생각해보고 기억해라.
0: 네.
1: 네.
0: 두 번째를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1: 회개하라.
0: 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회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1: 그러네요. 회개의 네. 문제네요. 네.
0: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 네. 회개의 문제다. 네.
0: 그리고 주님은 세 번째로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1: 처음 행위를 가지라.
0: 네.
1: 오, 네.
0: 주님은 처음 감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기도하고
1: 네.
0: 다시 예배 자리에 서고 다시 주님을 거기서 찾으라는 겁니다.
1: 처음 행위. 네. 네.
0: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될 때 더욱 깊어집니다.
1: 그쵸.
0: 주님께 가까이 가는 행동이 회복될 때 사랑도 회복됩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 아멘, 아멘. 네.
0: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1: 네.
0: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에 계시는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1: 네.
0: 오늘 우리가 함께한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 고백이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과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1: 아멘.
0: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삶의 가장 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0: 는 생각이 들고 이 깊은 찔림과 두려움과 떨림이 조금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너무 익숙하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나는 그 첫사랑이 내 안에 아직 있나, 이걸 계속 점검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1: 네, 저도 그렇습니다.
0: 네, 네. 아마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다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찬양 함께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주님을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1: 네, 주님은 우리의 수고보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0: 아멘.
1: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보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0: 아멘입니다.
1: 예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의 첫사랑이신가? 그 질문 앞에 서며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주님을 향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시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다들 잘 아시죠?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아,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나의 첫사랑이신가 질문하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주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셨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0: 주님,
1: 우리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0: 주님,
1: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0: 아멘.
1: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과 기쁨, 주님만으로 행복했던 그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0: 아멘.
1: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영원한 첫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0: 네, 이 시간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한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기도카드 보시면서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주도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고백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1: 네, 사랑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계속해서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 함께하신 기도문 기도카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아, 오늘 내 노래 내 맘에 한 노래

앞서 또 출석 체크 퀴즈 당첨되신 분 5245님, 0153님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은 제가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때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샘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강의한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 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9월 22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날도 외 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선정된 본문은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 제목을 적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과 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상이 제가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연약하며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

오심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슬픔도 억울한 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인격을 성숙시키고 우리를 굳건한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당시 제가 했던 묵상과 적용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할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입에 자주 회자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는 수많은 묵상과 적용의 거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런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누구에게 선을 이룬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모든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많은 묵상거리들 중에서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해 묵상과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방금도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종종 오해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만사형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얽히고 설킨 고난과 역경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값진 열매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기대와도 거리가 멉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둘째는 저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흩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결과를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저의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삶에 실제로 있었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협착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심각한 질병은 저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어깨와 손의 절림 현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를 방문해 괴롭혔습니다. 고통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매일 계획했던 일정은 취소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을 했습니다. 서울의 대형병원에서는 양쪽 어깨와 목에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육체적인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병상에서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저에게 기이한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가족과 지인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던 큐티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보면서 다른 이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치료하는 시간을 통해 저는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0: 되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이전보다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병마와의 싸움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저의 신앙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완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한 선이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일은 저희 일상생활에 많이 존재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15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과 배신감을 당했습니다.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공동체에서 토사구팽 당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좌절감 속에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지 고민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저는 자신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베풀었던 호의조차도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년 정도가 되었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용서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대응하려는 노력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상처는 남아있습니다. 이 경험은 저로 하여금 세상적인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게 했습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택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교만을 꺾고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인내와 사랑의 덕목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선을 이루면 단순히 저의 기대나 바람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만남과 환경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가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를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선인 겁니다. 이상이 제가 2025년 9월 20일에 큐티한 로마서 8장 26절의 사례입니다. 저의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 훈련, 특히 큐티의 일상화와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에 기름 부르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컬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 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햅시

0: 페스티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사도신경을 본문으로 예수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늘 암송하고 고백하는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불려지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회복, 찬송의 회복 다음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를 오롯이 담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암송해 오고 있는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 기도문이라고 알려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 들어있지만 사도신경은 그런 식으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처럼 문자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음의 근본으로 요약해 놓은 것으로서 들려오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는가라고 할 때 아주 초대교회의 열두 사도 때부터 사도신경 전체는 열두 사도의 한 사람씩 한 구절씩 고백한 고백의 내용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열두 문장의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보통 구성은 멋있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나 313년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부터 급속도로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니까 믿는 자들이 많은데 필연적으로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아리우스파 같은 경우는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마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편적인 교회가 함께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기초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에 최초에 열렸던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나 381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같은 데에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신조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다듬어 단순화시킴으로 모든 예배 때마다 공동체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간결하게 넣어놓은 신앙 고백이 필요하여 약 AD 8세기경 프랑스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보급되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이 바로 오늘까지 저 서방지역 예배 때마다 공동체적으로 고백되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서방 선교사들이 들어오므로 우리 한국의 예배 안에도 중요한 예배 순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있는 거고요. 이건 성경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보통 8세기경에 프랑스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갈리아라고 했던 그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졌던 교회사 전통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마지막에 이 사도신경이 끝나는 이 모든 내용 중에 단 하나도 어김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요약하고 요약하고 요약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낸들 사도신경보다 더 멋지고 간결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만드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대동소이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첫 번째 12가지가 아니라 저는 10가지로 구분을 해서 조금 조금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사도신경은 크게 구성을 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 안에 성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첫째,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능한 인간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라고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자고 있는 집이,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곳이, 여러분이 여행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소유가 아닌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만드신 분이 주인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처럼 천지를 만드시고 능력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신이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며 나는 그분을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이게 성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시작.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그분은 즉 다른 말로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거하시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고,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분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으나 그분의 역할은 주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주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세상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어야 하는 거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억만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사실. 어제 침례를 받을 때 제가 이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을 불러도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에 분명한 아멘이 있을 때 제가 침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 예수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마감동으로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몸조차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은 어떠한 인간의 죄도 예수님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뜻. 아무런 원죄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완전하게 의로운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분이시다. 천하인간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는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역사 속에 단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죄 없이 오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죄 없는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뜻이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세상에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던 시대에 남자라는 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이 바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하라고 했던 예언의 성취.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언의 성취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예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가? 이것은 태어나 보니 로마 시대였고 태어나 보니까 사형 제도가 흉악범들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어쩌다 보니 십자가, 어쩌다 보니 로마 시대, 어쩌다 보니 그 사형 방법으로 죽으신 어쩌다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선택하여 오셨고 십자가 나무에 다는 사형 방식이 있는 시대를 택하여 오신 것은 신명기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했고, 예수께서 그 저주를 친히 짊어지사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가 구리뱀을 달았을 때, 그 구리뱀을 쳐다보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독이 구리뱀으로 옮겨져서 뱀을 쳐다본 적 다 나은 것처럼 모세가 창대 위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한 나무 위에 높이 달려서 우리의 그를 쳐다볼 때 우리 죄가 그에게로 옮겨짐으로 그는 우리를 위해 죽고 죽어야 할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실 죄 없는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구약의 예언을 따라 나무 위에 달려 죽는 방식. 지금 십자가형 없잖아요. 로마 시대 이전에도 십자가형이 없잖아요. 로마가 폐망하고 십자가형이 중세시대에도 없잖아요. 정확하게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 시대에 주님 오셔서 구약에 예언했던 방식대로 죽으셨던 예언의 성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옮겨졌다는 이 분명한 사실. 다섯 번째,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고백합니다.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왜 사흘이었을까? 인간이 완전히 죽음, 기절이 아니라 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기간을 넘긴 완전한 complete death, 완전한 죽음이 있는 기간을 사흘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기절하셨다가 다시 깬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난 뒤에 사흘 후에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생명을 거머쥐고 있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부활하셨으니 오늘 이 침례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 옛사람이 나를 조금도 다시 옛날로 끌고 가지 못하는 완전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얼굴은 똑같이 생겼고 호적에는 똑같이 내 이름이 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여 저와 여러분, 오늘 침례받은 모든 사람은 전혀 새로운 부활에 참여한 새 생명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주님을 몰라 영혼이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와 합하여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거머쥐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여섯 번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천사들에 의해 하늘로 들림을 받으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다음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원래 그분이 앉으셨던 자리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앉아 계셨던 자리, 영원의 시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원래 당신의 자리셨던 하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를 다시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그 자리로 돌아가신 원래 자리로 돌아가 계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심판의 날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가 첫째 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아뢰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 기도자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받아 도장을 찍고 성부께 중보하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날마다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계신 그 주님, 그렇게 계속 앉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곱 번째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저리로서. 저리로서 이 뜻이 뭐냐? 저기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저기에서부터, 즉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곳으로, 원래대로 하면 거기서부터 저기에서부터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 번역 옛날 표현이라서 저리로서라고 하는 걸 아직도 쓰고 있고 새롭게 업데이트 되어진다는 이 용어가 바뀌어져 있으나 지금 우리는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리로서라고 하는, 여러분에게는 저금리로서 이렇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저리가 아니고 저기로부터, 그걸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우리 주님이 저리로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시는데 초림이라고 그랬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이 사실은 17절에 나와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열두 제자를 포함해서 보내면서 온 땅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다가 때가 이르매 주님께서 저리로부터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고 재림은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오실 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시작되어져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넌 안 믿으라,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벼운 거짓말로 여겼던 사람은 이제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여서 예수님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천사의 호령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즉각 지옥으로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온 주의 자녀들은 심판대가 아닌 시상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마지막에 산자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영혼이 여전히 죽어있는 심판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니 우리 주님 저리로 다시 이곳으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우리 이 중에 앉아있는 분들은 한 분도 심판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상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보좌 위에 올라가 계시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여덟 번째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전까지는 성령을

초대교회조차도 예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하고 성부 하나님이 부리는 영 정도로 생각하여 성령을 하나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시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는데, 성경 전체의 역사를 가지고 다시 성경 연구와 모든 교부들의 아주 긴 토론과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살핀 결과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나온 트리니티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나 하나님만 못한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천사보다 낮고 성부 성자보다 조금 못한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분 자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이며 일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매라고 했지만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사오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설교자가 앞에 서서 마치 자기가 성령을 부리는 사람처럼 성령을 받으라 내가 준다, 성령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알아야 이단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도 성령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수의하기도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성령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성령을 자기 손에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단들이 있는 거죠. 성령은 누구 인간 밑에 조종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는 무엇인가? 아홉 번째 우리의 고백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 영어로는 Catholic Church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Catholic이라고 하는 그 원래 의미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다 공교회 캐톨릭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든 지역에 강남에 있는 교회, 강북에 있는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 대구에 있는 교회, 순천에 있는 교회 할 것 없이 보편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며 그 교회 안에 어느 교회 성도, 어느 교회 성도로 교적부에 이름은 올렸지만 그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강남중앙교회 성도가 강북중앙교회 성도를 하찮게 여기거나 반대로 강북에 있는 성도가 강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공교회의 성도로서 마땅치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피로 갚고 산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성도는 귀하고 귀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 더 나은 성도도 더 못한 성도도 없는 한 지붕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세상의 모든 교회, 어느 곳에 가나 믿는 자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지막에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이 아홉 가지 전체를 우리가 믿을 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신분을 득한 우리에게 어떠한 보장을 해주시는가? 마지막에 세 가지로 나오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며 우리의 이 육신을 부활 때에 마지막 재림 때에 몸을 다시 살려줄 것이고 살아난 우리의 몸과 육신과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다. 예, 성부, 성자, 성령을 신앙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게 믿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사해짐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고

0: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에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바로 이 강하신 여호와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으로 요리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되죠. 좋은 기름이 주유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능력 있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이 있는 곳 오늘도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건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해서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고 계실 줄 믿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있었는데요. 5766번님께서 동역이라는 찬양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설 전도사가 찬양합니다. 동역.

순간순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며 간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가 도우시리 손영진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안성진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국악기가 어우러진 청아한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양 3곡 나눌 때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으로 인생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나눈 모든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고요.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또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11번째 시간 아침 재판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강한빛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을 두고 총 16편으로 쓰였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신 마지막 한 주, 사랑과 열정, 그리고 대립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한 주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이야기, 아침 재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금요일 아침이 밝았고 한밤중에 예수님이 잡혀갔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회관은 예수님의 재판을 참관하려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보통은 3분의 2도 차지 않는 회의지만 그날 아침은 이스라엘 지도자 71명 모두가 참석했죠. 전통대로 대제사장과 친척들은 가운데 앉았고 의회 대표는 대제사장의 우편에 착석, 부대표와 서기, 그리고 군인들은 이들을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심부터 시작해서 서열대로 앉았습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제사장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박웃음을 지으며 자기 자리를 찾아갔죠. 자리에 앉아선 정숙한 자세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1: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갈릴리 출신 젊은이가 최근 몇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법과 로마법을 거스르는 사상을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를 논의하고자 몇 번이나 그 젊은이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강하게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강제적으로라도 그를 데려와서 논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우린 그를 해치려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만 그가 함께 오기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체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2: 가야바 대제사장님, 제가 몇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3: 이거 데모. 먼저 대제사장님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그러나. 중요하고 예민한 난관이니 흐름을 끊으면 안 될 것 같네.
2: 하지만 제사장님, 전 대제사장
3: 이걸 데모. 가만히 있지 않으려면 여기서 나가주시게. 자네 없이 의회를 진행할 수도 있어.
2: 하지만 전. 알겠습니다. 그럼 저 없이 진행하시지요. 지금 하시려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1: 어디 보자. 그 청년과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려고 그를 체포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나요? 그날 저녁 우린 그의 사상을 듣고 그의 행동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젊은이는 고집이 세서 대화를 나누길 거부했죠. 우리에게 자기 사상을 나눌 기회를 줬는데도 그는 무례했고 우리 성직자들과 성전을 모욕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만남이었습니다. 우린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청년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모욕적인 말이라서 입에 담기도 어렵군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화를 불러일으키기만 하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자를 들여보내라. 몇 시간 전 우린

0: 자네와 대화를 나누고자 했네. 자네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자네는 대답하길 거부했어. 그때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하지. 자네가 그리스도인가?
1: 내가 그렇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2: 이게 세상에 질문에 대답이라 해!
3: 인자가 누구야?
2: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1: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는데 말입니다.
3: 어디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2: 이건 신성 모독죄야!
3: 이겨야 합니다!
2: 이겨야 됩니다!
0: 그럼 만장일치입니까? 자, 그럼 총독께 그를 데리고 갑시다!

0: 아, 들어와라.
1: 빌라도 총독님, 대제사장이 찾아왔습니다.
0: 대제사장이?
1: 예.
0: 아, 기다리고 있었다. 들여보내라. 아, 이 유대인들. 도움이 필요한 건 자기들인데 여긴 못 들어오겠다 이거지. 또 내가 관저 밖으로 나가서 봐야 되겠구만. 감히 내가 움직이게 만들다니 말이야. 아, 그들은 지금 어디 있지?
1: 예, 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 젊은 선생이란 자도?
1: 예.
0: 아, 자네도 그 자를 체포할 때 거기 있었지? 그 대체 어떤 사람인가?
1: 글쎄요, 전...
0: 뭐야? 어서 말해봐라.
1: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니, 조심? 서기관들 말처럼 정말 위험한 인물이 되냐?
1: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닌 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보이는데?
1: 조용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할 설계자처럼 말이죠.
0: 그런데?
1: 그런데 뭔가 눈에 띄게 다릅니다.
0: 그러니까 위험하지는 않다.
1: 예, 위험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뭐 직접 만나보면 알겠지. 어서 가자.
2: 야고보, 이제 우린 어떻게 하지? 나도 몰라 안 그래. 예수님을 로마 총독 앞에 세울지도 몰라.
3: 그렇지, 로마인들이 체포해갔잖아.
2: 우린 어떻게 하지?
3: 로마인들과 싸워야 한다 해도 난 다시 도망가기 싫어.
2: 나도 그래. 아니, 근데 뭘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되겠어. 아, 우선 도시로 나가서 예수님을 찾아보자.
3: 좋아, 망설일 거 없잖아. 자, 빨리 가자.
2: 어.
3: 야고보, 먼저 어디로 갈까?
2: 정말 로마 총독한테 가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 아니, 근데 너도 알잖아.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체포하고 바로 풀어주는 거 봤어? 예감이 정말 안 좋아.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인들까지 연루시킬 줄은 몰랐어. 이게 무슨 소리지?
4: 저기 좀 봐. 거리에 사람이 쫙 깔려있는데.
2: 무슨 일이지?
4: 저기 실례지만 다들 왜 도시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5: 아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4: 아, 예, 저희는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가는 거라.
5: 그 선생 때문에

0: 때문이잖아요.
1: 아, 선생님이 왜요?
0: 그분이 체포되셨는데 오늘 로마 총독 앞에 설 거래요. 재판받으러요.
2: 아니, 이 소문은 누구한테서 들으신 겁니까?
1: 그 나사렛 출신의 선생님이 맞나요?
0: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
1: 선생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나요?
0: 아이고, 사라! 아, 여기 와봐! 이 사람들이 그 라삐랑 아는 사이인 것 같아!
1: 우선 여길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찾아보자. 어서!

0: 가야마. 그래 뭐 죄수를 데리고 왔다고.
1: 네, 총독님.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만 일으키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이라 불리던 자를요.
0: 아, 그래. 그 제목이 뭔가?
1: 아, 그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 자는... 이 자가 죄가 없었으면 애초부터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0: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자, 가자 내래요.
1: 안 됩니다, 총독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총독님. 전 단지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는...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자는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고 시조 황제에게 내는 세금에 반대합니다. 게다가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0: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1: 뭐 꼭 그렇게 말했단 건가?
0: 가야 봐. 내가 직접 질문을 하고 싶은데.
1: 예, 총독님.
0: 그럼 다시 물어보지. 자네가 유대 사람들의 왕인가?
2: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전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지요.
0: 난 이 자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1: 하지만 총독님, 이 자는...
3: 이제 가보라고 할 거야, 총독님.
0: 뭐 더 할 말이 있는 건가?
1: 예, 이 자는 그의 가르침으로 온 유대를 휘젓고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에서 시작하더니 이제 여기까지 왔죠.
0: 잠깐, 그럼 이 자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건가?
1: 예? 예, 총독님. 나사렛 사람입니다.
0: 갈릴리 사람이라. 이거 재미있는데. 안 그래? 그럼 말이 좀 달라지지. 가만. 아, 그래. 그럼 갈릴리에 헤로도 함께 이 사람을 보내도록 하지. 마침 예루살렘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말이야.
1: 하지만... 총독님.
0: 그게 좋겠어. 헤롯도 함께 보내서 그가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걸로 하지.

0: 우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았으니 우린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해. 그런데 관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텐데.
1: 그러게, 어떻게 해야 하지?
0: 근데 혹시 베드로 본 사람 없어? 요한도 어딨나 안 보이고. 어?
1: 걱정하지 마, 우리를 찾아낼 거야. 내가 아는 베드로라면 아마 그 배신자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걸. 나도 그 유다를 붙잡아서 신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다시 보.

0: 이만 한다면 아주 그냥
1: 아주 그냥 뭐. 그날 로마인들이 우리를 풀어주자마자 우린 다 도망치는데 바빴잖아. 예수님을 버려두고 제자인 우리 모두가.
0: 아이, 그럼 어떻게 해. 또다시 선생님을 버릴 순 없잖아. 로마인들이 우리 선생님께 어떤 짓을 할지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1: 저 요한이 대제사장의 종 하나랑 친구였어. 우리도 우선 그쪽으로 가서.
0: 아, 아 맞다. 아, 잊고 있었네. 어젯밤에 베드로도 그리로 갔을지 몰라.
1: 더 지체하지 말고 가자. 거기서 뭔가 더 알아낼 수도 있을 거야.
0: 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관저 안에서 재판을 받으실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에 가기가 좀 그렇지 않아? 여기서 좀 더 기다려보자.
1: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0: 아,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1: 베다니까지 가서? 아, 뭐하러 거기까지 가?
0: 아이, 잘 들어봐. 예수님이 체포되셨다고 마리아하고 마르다한테 전하는 거야. 오늘 정말 재판이 있다면 돈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고.
1: 어, 그럴 수도 있겠다.
0: 나다나엘을 보낼까? 응? 얼마나 걸리려나?
1: 서두르면 정오가 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을 거야.
0: 나다나엘, 뛰어가. 예수님을 보석금으로 풀어내려면 꼭 정오까지는 돌아와야 돼.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1: 어? 뭐지?
0: 로마 군사들의 행진 같은데?
1: 설마.
0: 모르겠어. 한번 알아보자. 도시로 가는 것 같은데.
1: 예수님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건가?
0: 그런 것 같은데.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1: 자, 가서 알아볼 수밖에 없지. 가자.
2: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갈라졌습니다. 나다나엘은 베다니를 향해 갔고 베드로와 요한은 행방불명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군사 행진의 소리를 들으며 나다나엘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다 달랐지만 다들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서둘렀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이야기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닫혀있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가 용서받을 만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살아계신 말씀,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는 우리 삶에 오셔서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죠.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우리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삼으면 되지요.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11번째 시간 아침 재판. 출연 서령범,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홍성원, 안효민, 이현주.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역경을 긍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다. 위기를 해결하며 자신의 능력을 알고 존재 가치를 발견하라. 이미 성공한 위인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역할 모델을 찾아라. 최악의 상황에도 가슴에 간직한 희망과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일이든 봉사든 남에게는 항상 최고의 것을 주어라. 이 얘기는요, 시각장애인이지만 한국인 최초로 미국 행정부 차관보까지 올라갔던 고 강용호 박사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잘 배우는 것만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신앙과 더불어 잘 개발해서 사람을 키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한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또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익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가득 채워진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결핍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곡은 빨간 약이 부른 우리는 복이 있다 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오복 같은 것처럼 내 삶의 조건이 제법 괜찮은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 안정된 상태. 그런데 성경이 처음으로 말하는 복은 많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 자신에게 결핍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 구하게 되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o You Dream of Me,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the Rose, 데이빗 미스의 We Are the Reason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준모와 최유지가 함께한 쏟아부은 그 사랑, 오벳의 이사야 53장,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까지 들으셨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무속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는 신점을 보고 와서 자신의 미래와 생사 화복을 물어봤다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한번 해봤다 말하는 경우도 있죠. 복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생사 화복을 누가 주관하는지 알고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붙잡을수록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두운 시도들이 끊어지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크리스 브라운과 엘레베이션 월십이 함께한 Trust in God, 체리티 게일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그리고 제르미 캠프와 에드리안 캠프가 함께한 Worthy of It All, I Exalt Thee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성도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초대교회의 가장 명망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전도에 힘쓰던 폴리캅은 90세가 다

받은 나이에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요. 황제를 위해 향을 피우는 일을 거부했다는 죄목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의 인품이 어찌나 훌륭했는지 폴리캅을 잡으러 온 병사들도 그의 기도를 듣고는 결박을 풀고 나귀에 태워 극진히 호송했습니다. 이런 폴리캅을 처형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던 헤롯은 감언이설로 이렇게 말하죠. 지금이라도 황제를 주라 부르며 제사에 참여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캅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0년이 넘게 사는 동안 내 구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헤롯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폴리캅을 묶어놓고 맹수와 불로 위협을 했으나 폴리캅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해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묵상하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한 신앙의 길,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별그대의 첫 곡은 연주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포스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순교자 폴리캅은 참 유명한 분이시고요. 저희가 본받아야 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제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상 그렇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이 더 악해지기도 해서 눈치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세상 풍파가 밀려올지라도, 악한 영이 저를 위협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음이 필요해 희주일의 찬양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율동도

같이 있는데 아시죠? 바디미오가 눈을 떴다네 했을 때 이렇게 두 눈에 손을 가리다가 이렇게 탁 열면서 아, 이 율동을 그 1, 2, 3, 4절을 다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적에 교육받았던 거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율동을 따라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몸이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떤 세상 풍파가 있을지라도, 어떤 악한 영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순간마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도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별

그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셨죠? 그런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를 동반하지 않는다. 순종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이라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을 선택하곤 하죠. 내가 이만큼 참고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상을 주셔야 한다며 권리를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복된 특권이자 최고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계산과 요구를 멈추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초롬의 순종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순종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부영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명선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4U의 사랑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민호기의 감사위에 감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주리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옹기장이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페르난도 오르타가의 이 세상 험하고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과 오버플로우의 믿음과 삶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강찬의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평안한 밤 되세요.
1: 믿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당신 곁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이 없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좋은지, 또 하나님 말고도 세상의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유흥이나 재미나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저 북녘 땅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수많은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분들과 북방의 동포 여러분들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혹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을 당하거나 방황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이야 참 좋겠지만 이 험한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하나님을 잊

쉽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더 많이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 북녘당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께 주민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하신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설치하시면 지금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지순희 선교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에 나오게 된 지순희 선교사님, 하지만 그곳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쫓기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인권 유린의 상황도 직접 목격하면서 깊은 절망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로 지순희 선교사님을 이끄셨습니다. 자, 오늘 중국에서의 또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언하신 지순희 선교사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지요.
1: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꿀이 흐르는 땅이란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또 깨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나한테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도 없고, 야 이게 또 우리, 나는 그때 이게 뭐 하나님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해보고, 아 우리 조상들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그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게 어디야? 무슨 산이라는, 산이 가라는 소린가? 눈이 한 길씩 쌓였는데 어디 어느 산에 꿀이 있단 말이. 그다음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중국 가라는 소리구나. 중국이 우리 조선보다 잘 사니까, 북한보다 잘 사니까, 아 그 중국이 중국을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모이다. 중국 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차를 타고 들어와서 아들이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아들네 직장, 그 직장장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을 불렀죠. 아들을 시켜서 누구 엄마를 오라 해라, 누구를 오라 해라 해서 두루두루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도저히, 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집에도 계속 잠복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럼 가자.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 데리고 일찌감치 그 이렇게 그 돈 주고 타는 자동차가 있어요. 서비차라는 거. 그 서비차 타고 연암에 올라가서, 연암에다 염소, 밀수를 했댔으니까 염소, 개, 그때는 염소, 개를 이렇게 밀수할 때예요. 그 염소, 개를 싸달라고 돈을 늘어놨던 거 아들한테다가 이 집에는 얼마다, 이 집은 얼마다 아들 데리고 댕기면 쭉 인계를 했어요. 인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다가, 야 정말 그 땅을 떠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두고 그렇게 오자니까 너무, 그래서 그냥 해산 시내는 못 들어오고 그 위에 보천군 읍이란 데 있거든요. 보천군 읍에서 이틀을 묵었어요. 내가 그 장사 다니던 집에 들어가서 아무 약초 싸러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틀을 묵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자 가자. 일단은 보이부에서 문제가 좀 증득해질 때까지 내가 중국에 가서 돈을 벌자. 돈 벌어가지고 다시 오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그 다음에 그 보천중대 찾아 들어가서 그 위생지원하는 군인한테다가 돈 주고 그렇게 하고 그 나하고 같이 밀수하던 애도 이 막 발발 떠는 거예요. 자기가 응? 잡히면 어찌겠는가. 나는 그놈아 따라가겠다 하고 체온이었는데 너무 가겠다 해서 가까지 데리고 둘이 강 넘었죠. 야, 그게 12월 12일 날인데 그때도 그 암록강은 이 가운데는 다 안 얼었어요. 그렇게 하고 딱 온 구간을 찾으니까 어딘가 바위 밑에, 딱 바위 밑에 바위가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림자가 진 그런 구간이, 그래서 한 50m 정도 그런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거길로 넘었죠. 야, 넘었는데 강에서 넘으니까 이렇게 배랑인데 배랑을 올라가는 어설길이 있어. 그래 배랑 꼭대기에 또 올라서니까 논밭이 조금 있고 논밭을 지나니까 그 중국 아이들이 다니는 대도로가 있어요. 대도로를 지나야만이 산에 붙는 거예요. 그 산을 타고 이제 그 어디 그 브로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논밭을 딱 지나서 대도로를 걷으니까 그다음에 요쪽에 마을에서 개들이 형편없이 짖는 거예요. 개들이 짖는다는 정도에, 근데 개들이 막 지어서 막 떼는데 눈이 새까야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막 사람들 나오더니 둘이 큰한 전지, 그 저 변방대 아이들이 쓰는 전지가 있어요. 이런 거. 그저 그건 한 100m씩 쫙쫙 나가죠. 빛이. 그런 거 가지고 막 산쪽을 비치면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래 막 근데 막 중국말 하면서 서람에 이 사람들이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변방대 군

0: 있더라면. 그래서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가만 앉아 있었죠. 야, 그 순간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내다보니까 군인들 둘이 개 또 한 마리 있는데 그걸 앞세우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어서는 한 조쯤하면 그 내가 숨은 볕집 속으로 볕집 그 앞으로 오는데 너무 바빠서 야, 그 바쁠 때 이게 어금이 저린다는 게 아마 그 말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나가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내가 잡히면 난 무조건 총살이구나. 야, 오늘 저녁에 이게 죽는 날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은 모르니까 별리마 달리마 날 좀 살려달라 계속 이렇게 빌었어요. 거기다 대고 근데 그 눈을 밟는 소리가 빠다닥 빠다닥 이렇게 소리 나던 게 잠잠해지고 점점 그 발소리가 멀어지죠. 그 다음에 자살하고서 곧 짬으로 내다봤더니 아니 군인들이 금방 여기까지 앞에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와, 너무 이상한 일이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다시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고야 그 다음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발발케 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범순아 범순아 불렀더니 그러나고 부른다 말이야. 야, 니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렇게 가냐. 야, 세상에 기차다. 니 어떻게 나, 그 놈을 버리고 가냐 하니까 나는 그 놈만 뒤따라오는 거 했지 무슨. 그래 그 놈은 어디 있어. 그 놈은 너무 바빠서 저 옥수수 단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근데 그 놈아 그 군대들이 어디로 가? 모르겠다. 어디로 대비 가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손지고 그 다음에 해체설에 그 브로커 집을 찾아갔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하여튼 그 중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내가 올 때는 그래 보이부에서 있는 야단 법석을 피우는 동안은 내가 가서 돈이나 좀 벌자 했는데 도저히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일단 55살이니까 나 먹었잖아요. 나 먹은 데다가 거기다가 말을 모르지. 뭐 문을 열고 밖에 혼자 나가기도 무서운데 어디가 돈 벌겠습니까? 못 벌어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한 사나 나 달 자기는 집에 둬두더니 그놈아 빨리 그놈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게란 말이야. 그럼 내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 자기는 가라는 데로 가라는 거지. 그럼 내 어디로 가야 되니까 싼돈 가래. 야,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그래 야들이 나를 지겨워하면 야이들이 혹시 공안에겠다 꼬할 수도 있겠다. 너무 지겨우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나는 야는 가란 데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안동으로 갔어요. 안동 가서 아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중국에 있는 8개월 동안 저는 내 일생에 그렇게 울어본 때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왜 그렇게 그 험한 길을 걷게 하셨는지 지금에야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탈북민 여성들이 그 눈물을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 인권 박해, 그 중국 사람들한테 당하고 맞아대고 거기서 도망치다가 잡혀서는 뼈가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거기서 산동에서 돈 한 푼 없이 말도 모르지 길도 모르지 한 게 그래도 두 달 반 만에 거기서 제가 탈출해서 다시 동북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 동북에서 한 5개월을 있었는데 5개월 있는 동안에 야 이게 어제는 한 몇 개월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가 막 빠개지게 아픈 거예요. 야 정말 머리 너무 아파서 거기 그 한쪽 사람 보고 말했어요. 이 좀 나로 병원을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서 병원을 데려가 달라. 하니까 병원을 못 간다는 거란 말이. 이렇게 정진기 이런 흉내랑 내면서 주사만 놓는 흉내를 내니까 못 간다. 공안이 붙들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게야. 아 그러면서 약국에도 못 가지. 약국에 가서 그 전통편이라는 거 싸다 주는 거 먹고 계속 견디는데 마지막에 너무 지겨워서 그랬어요. 아 어서는 내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이거 좀 밝잖아. 좀 점이나 좀 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를.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막 이렇게 빌면서 점치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말을 모르니까 이 점치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나는 말했는데 조선족 교회를 데려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1: 그렇게 지순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믿음을 더 갖게 되고 한국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찬송 전해드린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과를 점수화해 무기를 조달하는 체계를 도입하면서 전쟁의 게임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대만의 라이칭도 총통이 중국의 육사 테난먼 사건 37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나토 무기 조달 체계에 자금을 지원하며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오는 9월에 열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타지키스탄에서 대규모 한국문화축제가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세포 등판 종축장에서 가축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해 중앙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돈주조를 대상으로 애국미 헌납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조건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며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과를 점수로 환산해 무기를 조달하는 새로운 전쟁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미 오브 드론 보너스 제도를 통해 러시아 병력과 장비를 공격한 실적을 점수로 지급하고 있으며 드론 부대는 이 점수로 각종 무기와

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병력 사살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가 부여되면서 전쟁이 마치 게임처럼 운영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병력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 전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군의 보급망과 지휘 체계까지 타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육군은 최근 드론과 로봇, 레이더, 인공지능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인공지능이 오판할 경우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래 전쟁이 AI와 무인 체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인간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의 6.4 태난먼 사건 37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수많은 청년들이 군대와 탱크에 의해 희생됐다며 당시 짓밟힌 것은 단순히 개인의 생명과 청춘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한 세대의 열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정으로 위대한 국가는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고 역사의 상처를 직시해야 한다며 중국이 태난먼 사건의 진상을 인정하고 화해와 대화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1919년 5.4 운동은 기념하면서도 태난먼 사건에 대한 기억은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올해가 대만 총통 직선제 실시 30주년이라며 민주주의가 대만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태난먼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묘지 참배와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희생자 유족단체인 태난먼 어머니회는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회원들의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잊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나토의 무기 조달 체계에 약 2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장비를 요청하면 동맹국들이 자금을 모아 조달하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 PURL 체계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일본은 앞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담당하는 나토 안보지원훈련기구에도 자위대 인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살상 장비 지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로운 전투 양상과 군사 기술을 습득하고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시에 향후 동아시아 안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제 공조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 3월 역대 최대 흑자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로 우리나라는 3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는 33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905억 9천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고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 등 정보 기술 품목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1.4%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24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는데요. 다만 외국인 입국자 증가로 여행 수지 적자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 효과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연유산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

맥은 최근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해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이번에는 충남 서산과 전남 고흥, 무안, 여수 갯벌이 추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기존 등재지인 서천과 고창, 보성, 순천 갯벌의 완충구역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확대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갯벌은 보성과 순천, 여수 고흥 갯벌, 신안, 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 갯벌, 서천 갯벌, 서산 갯벌 등 모두 6개 권역으로 구성돼 서남해안 갯벌 생태계를 폭넓게 포괄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1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한양의 수도 성곽에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대규모 한국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주 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은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수도 두샨베에서 한 타지키스탄 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는 기존 코리아 페스티벌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타지키스탄 정부 인사와 시민, 재외 동포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축제 첫날에는 현지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은 K-POP 경연대회 결선이 열리며 우승자에게는 K-POP 월드페스티벌 글로벌 예선 참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둘째 날에는 한국과 타지키스탄 공연단이 함께하는 합동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또 행사장에서는 한식과 전통놀이, 관광, 뷰티,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오는 20일에는 타지키스탄 제2의 도시인 후잔트에서 처음으로 한국 문화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사관 측은 최근 타지키스탄 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양국 간 문화적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조건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면서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모성영웅, 공산주의 어머니 칭호를 선전하며 자녀 5명 이상 가정에 식량을 특별 배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12명을 둔 여성을 모범 사례로 내세우며 다출산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경제난과 양육 부담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러 자녀를 낳기보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애국심을 강조하기보다 식량과 생필품 등 실질적인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종축장에서 우량품종의 새끼돼지와 염소, 토끼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내각 수위방역부문과 노동당 조직기도부, 국가정보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현장에 급파돼 전면적인 봉쇄와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조사단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일꾼들의 직무 태만과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방역과 과도한 밀집 사육, 폐사 사실 은폐와 장부 조작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폐사한 가축들의 평양중앙종축장에서 내려보낸 우량종자로 확인되면서 현지에서는 단순한 방역사고가 아닌 정치적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추진해온 세포지구 축산기지 사업의 성과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에 따라 현지 간부들과 관리 인력들은 대대적인 문책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 당국이 이른바 돈주들을 대상으로 애국미 헌납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지역별로
경제력이 있는 주민과 개인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식량 헌납 규모를 할당하고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이를 애국운동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강제 부담

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식량 가격과 생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헌납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헌납 규모에 따라 당국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지못해 요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식량 확보와 체제 결속을 동시에 노리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비구름의 영향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황해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로 시작되겠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 평양과 안주, 양덕은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4도, 안주 13도, 양덕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 24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삭주와 자성, 강계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삭주 12도, 강계 10도, 자성 9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 23도, 강계 21도, 자성 2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의 하늘은 종일 대체로 맑겠는데요. 신계에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끼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3도, 사리원과 신계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사리원과 신계 2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0: 입니다. 함경남도는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8도, 장진 5도, 풍산 4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18도, 장진과 풍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도 운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무산에서만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4도, 운기 11도, 무산 5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7도, 운기 15도, 무산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다스리심을, 우리와 함께하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기업을 세운 콜레드 힐튼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노력했고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훈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지하며 용기를 얻었다.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랄 때,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행복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우리 힘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첫 찬송으로 올려드린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친구 되시는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리고

울 때,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송에 이어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함께 할게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송까지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힘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 소망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샤론의 꽃 예수 찬송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타임 잡지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램 목사님과 그 아들 프랭클린 그램에 대한 기사가 커버 스토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으로서 이번에 그 양반 동상이 미국 국회의사당 내에 앉혀놨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이 있는데 아들들은 좋거나 나쁘거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들들의 로마로 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기의 상대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들은 도덕적 기준을 아버지에게 둔답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정직하게 못할 것을 알면 그 아들도 세금을 속이는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그러죠.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역시 자기가 장가들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 된 후에 가장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지낸 추억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막대하다고 그러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은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지 않는 종교들을 아이들이 갖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작은 눈들이 작은 귀들이 그대로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부모라고 합니다. 그 작은 손에 그대는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0: 것인가?
1: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 혹 너의 그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서 정말 세상과 짝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우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였습니다. 계속해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한의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의 이야기 어제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정착 1년쯤 됐을까요?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새로운 꿈을 찾아 또 도전하는 오늘의 이야기.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이곳에 제3국을 통해서 제3국에서 두 달 정도 계시다가 네. 대한민국으로 정착한 지 이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계신데 네. 그러면은 그래도

0: 한 몇 개 계절을 대부분 보내셨어요.
1: 네.
0: 지금은 봄 거의 뭐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네. 길목에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 이제 시기들을 경험하시면서 네. 와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
1: 네.
0: 했던 부분이 있으세요?
1: 네, 많죠.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너무 배울 수 있다는 게 이 점이 너무 저한테는 뜻밖이고 어쨌든 그 하나원에서나 다 그거는 배우고 나왔지만 네. 여기서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그걸 보게 되었거든요.
0: 요양보호사요?
1: 네. 그래가지고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아서 네. 시험을 쳤어요. 아. 시험 쳐서 합격까지 됐어요.
0: 세상에. 네. 어떻게 이거. 바로 합격하셨어요?
1: 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고
0: 네.
1: 네. 그래서 그 합격까지 받고 나니까 자신심이 생긴 거예요. 네. 자신심이 생겼고 그러니까 나도 이 남한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생겼다. 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0: 요양보호사를 합격하기까지 요 직접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1: 네. 네. 필기, 실기 다 있어요.
0: 직접 해보는 실기.
1: 네. 실습했죠. 실습. 한 달은 실기고 한 달은 실습이에요.
0: 직접 가서 네, 경험을
1: 네,
0: 해보고
1: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제가까지 다 실습 나갔었어요.
0: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따신 거죠?
1: 네.
0: 그렇게 요양보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
1: 네네.
0: 언제부터 그럼 일하실 생각이세요?
1: 그게 이제는 자격 시험을 봐가지고 네. 한 달 후에야 자격증이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손에 쥐어야지만이 그 출근을 할 수 있거든요.
0: 아.
1: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여행도 갔다 오고 네, 좀 중국에 있는 집에도 갔다 와서부터 정식으로 출근할 결심이에요.
0: 그래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네. 계신 거군요. 선교차.
1: 네네.
0: 아, 더 많이 다녀오세요. 일본도 네. 있고 또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1: 중국에.
0: 중국도 다녀오시게요.
1: 네.
0: 가족분들이 있으.
1: 네네네.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0: 네. 자제분들이랑 얘기해 보셨어요?
1: 네. 여기 영상 통화 하거든요.
0: 곧 엄마가 가겠다.
1: 네, 너무 좋아하죠. 애들이 저 언제부터 간다 간다면서 못 가고 지금 몇 달째 미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매일 물어보면 이제는 더 미루지 못하겠구나.
0: 네.
1: 그래서 한번 갔다 와서는 정식으로 출근을 할 거예요.
0: 사실 근데 자제분들이랑 헤어지신 지 지금 1년
1: 네네네. 1년 지났죠.
0: 지나셨어요.
1: 네. 지났어요. 1년.
0: 너무 보고 싶으실
1: 네,
0: 것 같아요.
1: 1년 반 거진 됐어요.
0: 또 오시는데도 기간이 네. 있으셨으니까. 아, 요양보호사로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자제분들이랑 가족들이랑 만날 그 모습도 너무 기대가 되면서 제가 괜히 설레면서
1: 아유, 감사합니다.
0: 선생님이 보호사로서의 1년 차의 모습, 2년 차의 모습도 저희가 한번 모셔서 얘기를
1: 네. 그때 가서 기회가 되면
0: 이게 요양보호사를 여기서 자격증을 따도 네. 북한과는 많이 다른 게 네. 선생님이 또 1차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국가에서 이제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 네. 제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0: 네.
1: 네. 거기 그게 진짜 와 진짜 너무 자유다.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제가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그런 데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0: 이제 이곳에 오셔서 요양보호사로서의 또 하나의 삶의 막을 네. 올리셨는데 네. 선생님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까요?
1: 네. 그때 가서 제가 이 요양보호사로 하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으면 다른 것 공부에도 이렇게 도전해볼 생각도 있고요.
0: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1: 무슨 간호조무사 같은 거.
0: 간호조무사.
1: 네. 그런데 다른 데도 좀

0: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쭉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여기는 자유가 있고. 그래서 한번 더 배워보려고요.
1: 배움에 대한 열정이
0: 그래서 좀
1: 네.
0: 나이가 더 먹기 전에.
1: 아니, 그렇게 여기서는 배우고 싶다는 그 열정이 있으면
0: 네.
1: 또 시간과 여건이 되면 바로 배울 수 있는
0: 네.
1: 그런 것도,
0: 너무 편리하잖아요.
1: 맞아요. 정말
0: 네.
1: 통일이 됐을 때, 물론 다음 세대 친구들이, 다음
0: 네.
1: 세대 분들이 할 일이 정말 많겠지만, 우리가
0: 맞아.
1: 부모님 세대,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들도 나눌 수 있고
0: 네.
1: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게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편리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다할수 있고 배우고
1: 네.
0: 싶은 거다 배울 수 있다는 게이
1: 맞아요.
0: 점이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 네, 감사한 거예요.
1: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 그런 날이 왔을 때,
0: 네.
1: 왕래가 가능해지고 복음 통일이 됐을 때,
0: 네.
1: 그때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0: 아, 그때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에 고향에 가서, 우리 주님 은혜를, 우리 주님을 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접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믿어야지 살 길이 열리고, 그런 거를 고향 사람들한테도 전도하고 싶어요.
1: 선생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보물인 복음을,
0: 네네.
1: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0: 네네네.
1: 그런 꿈이 머자나 현실이 될 줄을 믿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 중국에서 약 20년 동안 생활을 하신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내 주 하나님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통일이 되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찬양 전에 우리 정착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희 자매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우리 몸소 함께 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새벽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소망과 함께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붙들 때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며 오늘 하루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소망과 함께 오늘의 첫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올려드릴게요. 찬양 바로 함께 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극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극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각을 한 거죠.
3: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30여 년 동안 러시아에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집사님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이 너무 귀해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여쭙고 싶어요.
2: 네.
3: 그렇게 30여 년 동안 러시아의 외화벌이로 나가시고 나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 또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성경을 몰래 주셨던 선교사님도 만나시고 지금도 복음의 전달자로서 북녘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데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출발선쯤에 있었던 게 극동방송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2: 맞아요,
3: 우리
2: 예.
3: 집사님에게 이 극동방송은 네모다, 나에게 네모다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이 네모를 채울 수 있을까요?
2: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날 이 자리까지

0: 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국동방송 아니군 제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정말 목숨을 걸고 들으셨잖아요. 네. 종교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을 발각됐으면 정치봉수용소 행까지 갈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을 안으시고 극동방송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에게 그 당시의 극동방송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0: 저희 삶을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극동방송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이 모든 걸 이제 말씀 또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가면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1: 네, 그렇게 수년 동안 들으시는 중에 성경책도 받으시고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에게 원래 이 질문을 고정적으로 드리지는 않는데 집사님에게 극동방송 가장 좋은 점
0: 저희가 이제 제 극동방송을 이제 한 30년 전에 애청한 한 사람으로서 네. 또 이 극동방송을 이제 세우신 뭐 김장한 목사님 이제 말씀 듣고 또 오늘 제가 이 극동방송이 저는 러시아 추운 지방 이름을 따서 극동방송을 할 것이라고 믿고 러시아에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원본이라는 걸 알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극동방송 30년 전에 들었던 그 주파 원지에 와 있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들도 이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많이 애청하는 그런 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집사님처럼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들으신 지 뭐 1년, 2년도 채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우연히 또 이렇게 뭐 한 주, 두 주 간격으로 아니면 수년 만에 들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자면 집사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0: 예,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손해는 안 봐요. 열심히 주님 말씀 보고 말씀 계명대로 살고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일용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사는 때는 주님의 항상 그 가족과 그 가문에는 복을과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어려울 때 능력과 힘을 주시고
1: 아멘.
0: 우리가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나가며 의지할 수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1: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우리 집사님의 고향인 자강도 산천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자랑해 주셨던 자강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외화벌이로 중국, 러시아도 중동 지역까지 가더라고요.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는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0: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 여러분 이 극동방송은 세계 각국으로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 목소리를 듣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곱씹어 좀 두드시면서 주님이 사랑과 복음이 뭐이고 축복이 뭐인지 알아가며 이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1: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된 그 소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통일의 그때를 함께 소망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을, 네,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0: 그래서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시고,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몇 편을 통해서 나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은혜의 여정들 반에 반에 반도 안
1: 네,
0: 되잖아요.
1: 맞아요.
0: 네. 잠깐 저희가 함께했던 이 여정 가운데 주셨던 도전들, 기도 제목들
1: 네.
0: 함께 붙들면서, 그 소망을 붙들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복음의 여정의 구원의 길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복된 길입니다.

구원의 여정 복된 길에 여러분 혹시 잊지 않고 계시는지요.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 그 가는 길은 모두 같은 의미의 길이죠.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음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데 여러분 그 길에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되는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이 태어나 꿈틀거리는 삶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여정에 모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천국 길에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길, 복음의 여정에 있는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구원받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새로운 생명이 생겨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지가 흔들림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증거가 하나씩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형제들이 생겨납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옛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구원의 길, 복음의 여정에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변화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옛날 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은 사라져가고 완악한 마음은 떠나가고 이제 부드러운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헤매이지 않고 쓴뿌리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과거의 죄 문제를 다 해결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따라서 삶의 여정에서

0: 만난 어려운 문제들에서 다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처럼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한 인생의 영원한 문제인 죽음 이후에 내세의 문제, 천국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은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길, 천국의 여정, 복음의 여정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길이요 축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또 천국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여정에서 만난 길동무로 천국까지 함께 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하늘빛이 다소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 걸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비구름의 영향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황해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30mm로 가장 많겠고 평안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5에서 20mm, 황해도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8도, 서울과 대구, 목포와 여수가 16도, 강주가 15도, 평양과 신의주, 대전이 1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이 13도, 청진이 12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8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 30도, 대전이 28도, 춘천과 서울이 27도, 개성과 목포, 여수가 26도, 평양과 부산, 제주가 2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22도, 강계가 21도, 해산 18도, 청진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날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부디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온누리 워십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에 나누었던 우리 복음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붕역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VC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의 경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66장, 새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통합찬송가 366장, 새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기중앙침례교회 이희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엽니다. 밤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소망을 품고 새날을 맞게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호흡하며 물오른 수목처럼 싱싱한 사랑을 가슴속에 퍼올리며 주님 주신 이 아침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활짝 열고 싶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행복한 날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대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워주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조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상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워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참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작은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준 말씀이시죠. 사실

출애굽 2세대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심판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로 모압 땅에서 죽어야 했죠. 바로 그런 형편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나안이라는 평안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섬기라는 명령을 거듭거듭 주려고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같기도 하고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의 교훈들을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명령을 반복하신 후에 축복 또한 반복해서 주십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세요. 6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순간순간 원망하고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하게 사랑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둘째, 그 작은 민족으로 하여금 다른 민족, 만민보다 훨씬 더 복을 받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자기 백성의 땅은 구별해서 보존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보존할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삶이 공고할 수도 있어요. 남한에서 치열한 경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북한에서 온갖 박해 속에서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구별하여 보호하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를 왜 고통 중에 두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다시 살리실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라는 거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짓 우상, 인형 같은 데다 절하지 말고 정말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보낸 정탐꾼들도 이런 마음으로 실패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0: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첫째,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본 것들을 기억해라. 명령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것, 직접 본 것, 여하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두 기억하라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고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않고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직접 싸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지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도, 나만의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를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세계 열방에 마음껏 전하는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큰지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세요. 사랑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남한의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치열한 경쟁 사회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싸워주십니다. 오늘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사명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조차도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침내 세계 열방교회 앞에 주님께 대해 고백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워주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1-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194장, 새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통합찬송가 194장, 새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면 첫째, 사랑으로 하는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해요. 죄 가운데 빠진 다윗은 스스로 나올 힘이 없었어요. 지난 11장까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

여자를 죽이고자 사람을 보내는 것에 관련된 동사가 무려 12번이나 반복되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이전에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 나단이 또 찾아오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나단의 임무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었어요. 까딱하다간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지요. 만약 다윗이 자기 죄를 부정하거나 계속 은폐하려 했다면 나단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도 헤롯의 불륜을 책망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흉한 예언을 했다가 뺨을 맞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나단은 다윗왕 앞에 섭니다. 나단이 다윗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의 앞에 선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사람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좋은 책망자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상대방의 현재 모습이 아닌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러한 책망은 사람을 세우는 책망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기보다 회복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좋은 책망자입니까? 그저 정죄하는 책망자입니까? 나의 변화를 기대하며 사랑으로 책망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도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면 둘째, 상대방의 말을 내 얘기로 들어야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즉시 달려가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밧세바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약 10개월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이에요. 그런데 이 민감함은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민감하다는 게 무엇이죠? 상대방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한숨과 신음, 고독과 상처까지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민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민감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길러집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보면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서 저건 내 이야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 사람이 있지요. 다윗도 처음에는 나단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야기인즉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면서도 가난한 자가 딸처럼 아끼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잔치를 위해 잡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다윗이 한 일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자기 의지로 회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죄를 은폐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죄가 드러나 회개로 이어질 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의 죄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를 위해 나단이 비유로 다윗의 죄를 적발했듯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시고 공동체를 통해 나를 책망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누군가의 간증이나 권면을 들을 때 내 이야기로 듣나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듣나요? 아직 내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나를 책망하실 때 인정하며 회개하나요? 영적 정체기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비교의식과 자기연민을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한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작년 저는 교회 청소년부 리더 선교여행과 수련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제게 깊숙이 들이운 우울의 영을 떠나게 해주시길 기도했고 주님의 응답으로 전과 같은 깊은 우울에 빠지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이후 제게는 믿음의 정체기가 왔습니다. 학업에 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점점 자존감이 깎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해주시길 기도했지만 신뢰는커녕 제 믿음 없음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한 다윗이 죄로 넘어진 것처럼 저도 비교와 자기 연민이라는 죄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0: 예수님은 다윗을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1절에서 그를 위한 한 사람 나단을 보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저도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 죄를 묵상했어요. 저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것, 다문화 가정의 재혼 가정이라는 것, 외모가 부족한 것, 노력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등으로 저와 다른 사람을 끝없이 비교했어요. 아직 제 정체성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자녀여서 좋은 게 대체 뭔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제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책망하시는 분으로만 오해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길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느껴요. 이제는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제 비교의식과 자기연민을 내려놓고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매일 아침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입니다.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며 분을 냅니다. 나단이 비유한 사람이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니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를 맹렬히 비판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신에 대해 모를수록 다른 사람을 혹독하게 판단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돌직구를 던집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 You are the man입니다. 이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는 밧세바와의 불륜 자체가 아니라 지극한 자기애와 교만이었어요.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였어요. 이에 하나님은 9절에서 나단의 입을 통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고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100개를 가지고도 이웃에게 있는 한계를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애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지체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책망을 들어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내 죄를 보지 못한 채 남의 죄에는 칼날을 휘두르면서 판단하며 살아온 저희의 완악함을 봅니다. 100개를 가지고도 지극한 자기애와 교만으로 지체에게 있는 소중한 한계를 탐내고 빼앗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이런 저희의 죄를 드러내심은 정죄가 아닌 회복을 위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곁에 나단과 같은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건네는 책망을 외면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죄가 이 땅에서 드러나 육적으로 수치당하는 것이 영적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3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밧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주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세상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힘겹고 피곤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값없이 주는 사랑,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값을 치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서비스의 일곱 가지 비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서울 임운동의 한 주택가에는 전설의 리어카라고 불리는 과일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리어카를 가득 채운 과일을 매일 팔아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강남에 아파트까지 마련했습니다. 과일 장수의 판매 비결은 서비스였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백화점에서도 배우러 찾아왔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일 장수가 밝힌 서비스의 일곱 가지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저한 시간 관리. 노점이기에 더욱 철저히 언제 어디를 가는지 알려야 한다. 둘째, 단골집은 찾아간다. 단골 가족이 좋아하는 과일까지 기억한다. 셋째, 과일이요 하는 대신 손님이 좋아할 만한 과일 이름으로 호객한다. 넷째, 품질과 재고가 생명이므로 가장 좋은 과일을 떨이를 해서라도 당일에 팔아야 한다. 다섯째, 단골에겐 단골 대접을 해주며 외상도 받아준다. 여섯째, 손님이 왕이므로 손님이 맛이 없다고 하면 맛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곱째, 한 지역에서 꾸준히 장사하며 충성 고객을 늘린다. 과일보다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 우리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서비스를 배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을 찾아 VIP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최고의 서비스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보다 정성을 다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전도로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함께 계시니 테너 박형규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9절을 본문으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은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누가복음 7장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 여자는 죄가 엄청 많은 여자라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여인의 얘기는 사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 마태는 이런 얘기를 하고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마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여자가 엘라베스트 향수병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자기 머리로서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하는 복음서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자인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네 사람의 복음 전도자들이 기록했을 때 자기 본 관점에서 기록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마태는 이러한 관점에서, 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기록을 한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기록을 했던 그 기록에 마가복음은 족도 다 뺐어요. 족보 없어. 예수님 그냥 시작을 바로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묘사를 해서 썼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는 각도에서 자기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조금 다 다른데, 이 얘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은 좀 단순하게 나왔어요.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 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야 천국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창조보다 귀한 것은 구원이에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내가 보니까 불청객이요. 초대받았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거길 왔어. 누구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향유병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기름이 흐른 발까지 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해서 접대했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남자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은 틈틈이 여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뭐 아담 그 다음에 부인 해와 거기서부터 쭉 여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부 여자들은 다섯 번 탄생한다 그러죠. 첫째 단발머리 학생, 두 번째 30대 처녀, 세 번째는 여자, 네 번째는 여성 아주머니, 다섯 번째는 여사. 그래서 미국의 여권 운동자들은 열심히 명칭부터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의 이사장을 갖다가 chairma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변경해서 이제 여자도 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chairpers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chairman이 변해서 chairperson. 그러면서 이상한 게 미국 남자들은 결혼한 후에 미스터라고 통화가 지정이 돼요. 미스터, 미스터 파워, 미스터 박, 미스터 김. 근데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미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결혼 후에는 미스 이스가 돼요. 미스 이스. 어째서 올 미스는 있는데 올 미스터는 없느냐? 유부녀는 흔히 쓰지만은 유부남은 별로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자들을 무시하는 경우에 성경시대 사람이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만큼 여성의 위치를 향상시킨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당에다가 여자석 이쪽에 거기 카탱을 쳐요. 남자석은 이쪽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그 집이 가서 예수님한테 옥합을 깨트려서 향구를 붓는 역사. 그러면 그 여인은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인정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상에서 그 여자의 얘기가 종종 나온다고 하는 말씀까지 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자는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죄인이었지만은 인정을 받았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 보세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었음에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라.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지, 초청받지도 않은 집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무조건 염치에 불구하고 인사 불구하고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야, 죄는 여자만 짓는 것이 아닌데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남자나 여자 다 죄인이고 그 죄가 용서받았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런데도 가만 놔두는 거 보니까 예수가 선지자는 아니로구나 결론을 미리 지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자가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염치에 불구하고 초청을 받았던 안 받았던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바리새인이 보면서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참 하나님께서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진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once for all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를 가리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모방하는, 모략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나면 누구든지 죄인이든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내가 내쫓지 않고 다 그 사람을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말씀. 나는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첫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죄가 많은 여자예요. 인간이 봤을 때도 그 여자는 죄가 엄청 많아요. 남편 다섯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진짜 남편이 아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런 여자가 오정에 우물에 물 길러 왔죠. 성경 보면서 보통 물 길러 가는 건
아침 일찍 떨 물길러라. 내가 어리...

여기서 자랄 때 우리 동네 우물 하나가 있는데 아침에 가보면 다 물길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아침에 못 오지. 왜?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니까. 그래서 오정에 물길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려면은 예루살렘 쪽에서 유다 쪽에서 갈릴리를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요. 왜? 사마리아는 사실 혼합,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반석의 사람 같이 결혼하고 모든 게 다 혼합주의로 있는 데라 유대나라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서 갈릴리를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간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나절에 피곤하죠. 예수님이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갔을 때 이 여자가 물을 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물 좀 다고. 그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만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나라 사람하고 상종 안 하는데 왜 나더러 물을 달래느냐. 예수님께서 물 달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때 그 여자가 신앙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숭배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옳으냐 거기서 하는 게 옳으냐.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것도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았더라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는 변했어요. 그리고 동네 들어가서 내 죄를 다 얘기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봐라.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여자는 사실 전도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 과거를 들췄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게 전도지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 우물 곁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만나고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됐죠. 나는 삭개오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난 삭개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대.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 너머를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겨울러 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뽕나무는 조그만데 거기 뽕나무는 큰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뽕나무에 가 있는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라고. 나 그 뽕나무 가서 봤어요. 아, 이 우리나라 프라다나스 나무 길가에 있는 것보다 훨씬 커. 거기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을 다 제치고 뽕나무 앞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속히 내려와서 뛰어내려왔어.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만약 누겨서 토색했다면은 내가 4배를 갚아주겠다. 회개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침례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삭개오도 돈 걷는 사람으로서 많이 잘못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야 삭개오를 예수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 가족까지 변했죠. 바울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니까 눈에 못 씌었던 것이 다 없어져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로 변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수고했던 바울. 그가 늘 말하기를 나는 매일 죽는다.
I die daily.

나는 예수를 위해서 매일 죽는다. 그렇기에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남겨놓고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해놓고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죠. 나는 목사 될 생각 꿈에도 없었어.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 학교에 가서 예수 믿고 목사 되기로 하나님께 사명 줘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미국 처녀 하나 데리고 와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우리 사람이 얼마 전에 낙상해서 허벅지에 금이 가서 지금 아주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내가 원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병원으로 직행을 했어요. 어저께는 웃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많이 회복되고 가는 도중에,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고 조금만 더 있으면 나올 테니까 안심해라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그게 Church Research 잡지에 한번 나왔어요. 죄인들을 판단하지 않든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신다.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진리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이런 거를 내가 보면서, 아, 나 17살 때 예수 잘 믿었다. 그냥 고집세고 안 믿었으면 지금 뭐가 됐을까? 현재의 죄도 사해 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7장 38절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의 한 방울의 눈물은 누가 말하기를 오 캐럿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물, 감격의 눈물도 될 수가 있고, 죄사함을 받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눈물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여자는 미래의 죄도 아마 다 사함받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췄다. 입맞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증표예요. 바리새인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서기관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 죄인 여자는 예수님 발에다 계속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흠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향유를 붓는다. 헌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이 시카고 근처에 있는 미시간 호에 배가 뒤집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시간 호숫가에서 허덕이며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헤엄을 쳐가지고 17명의 생명을 건져줬어요. 그런데 그 11명 중에 한 사람도 와서 자기에게 감사 표시한 사람이 없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래도 문둥이 하나가 돌아와서 사례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혹시 내가 그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아도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인생, 그런 사람이 나는 되지 말아야지 몇 번이고 다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환경이 어려울 때 또 힘들을 때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인정을 받은 것도 중요한데

이 여자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 인정을 받을 때 이것은 교훈의 지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함받은 증거가 되고 후손에게 길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데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 참 누구한테 인정받는다, 친구들한테 인정받는다, 상사한테 인정받는다, 부모님에게 인정받는다, 담임선생님에게 인정받는다, 이거는 엄청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 사람 어떠냐고 물어봐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멀리도 하지 말고 가깝게도 하지 말고 하는 게 복될 거라.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말할 수 없는 죄인, 우상도 섬기던 죄인이고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죄인이고 동네에서 버림받은 여자, 예수 집 만나서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한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 저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얀마, 보마에 선교를 갔을 때 17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기다가 17년째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지. 그 후에 저스는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쇠고랑이 다리에 채워졌고 많은 매맞은 자국이 등에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엣나이름 저슨 선교사 다리에 체인에 상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국 복역하면서 감옥에 팔에 쇠고랑 찾은 데 그 자국을 보고 버마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죠. 그 엣나이름 저슨 선교사가 침례교 선교사예요. 지금 버마에 가보면 침례교회가 불교 다음에 제일 큰 교단이에요. 왜? 엣나이름 저슨이 거기서 어렵게 핍박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사람들이 다 침례교인이 돼서 랭군에 가보면 제일 큰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의 결과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은 엣나이름 저슨의 생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17년 만에 원주민 한 사람이 회개하고 가능케 했던 것은 그 죄에 대한 얘기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기에 지금 버마에는 많은 침례교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 해와 드리고 마칠게요. 1963년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인한 사형수

0: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그 감옥 생활 중에서 그에게 밥그릇을 따지는 선배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도소는 밥그릇 따져서 높은 사람, 얕은 사람을 정했는데요. 한 번은 창살 사이로 엿보고 있는 교도소 소장의 눈을 숟가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음담 패설밖에 없고 거짓밖에 없었습니다. 물건들을 훔치는 죄로 형을 받고 추록하자 안갚음으로 부인을 신고한 가족 전체를 몰살시킨 사람이죠. 고재봉, 지금도 찍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평신도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당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었으니 당신도 읽어보라고 성경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고재봉은 호기심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크게 변화되어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토록 포식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된 것을 보고 놀란 재소자들 2,000명 중에 1,800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간 그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목매이며 기도를 하는데 끝을 맺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고재봉이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군 장교는 장교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게 해 주시며 저를 사형 집행하는 사수는 저를 주님께 보내기 원하여 쏘는 것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를 뵙게 되었사오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고재봉이 입을 열어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고 떠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송 부르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만큼 죄는 안 지었을런지 모르지만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다윗과 같은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겸손에 대한 성경 구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죠. 참 교만과 겸손의 이 성경 말씀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이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고 하죠. 머리 숙인다고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마음의 각도라고 합니다. 겉으로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의 겸손, 이 겸손은 참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해서 이 겸손에 대한 마음들 성경에는 정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요, 아주 조용히

그리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럴 때 교만하게 된대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충고가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저 사람에게선 내가 배울 점이 전혀 없어라 하면서 마음의 문이 닫아질 때, 또 주변에서 보내오는 따뜻한 호의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 바로 그 순간이 교만이 차오르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한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의 작업복, 겸손의 옷을 입으라로 번역하신대요. 이 작업복은 헬라어로 앞치마를 가리키는데, 신약시대에는 오직 노예들만 이 앞치마, 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겸손의 옷은 우리가 노예임을 나타내는 옷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 두르는 가장 낮고 거친 앞치마를 입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내 안에서 쑥 내밀며 올라오는 교만의 싹을 잘라냅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한번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저의 작고 불완전한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이웃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배우게 하시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겸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복주시고 또 복주시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내 마음이 혹시나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거래요. 하지만 내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쳐난다면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프닝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 링크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이 아침. 자,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가 없고요. 대신엔 백은실 사모님의 유익한 특강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생각해 봅시다.

짱짱 성경암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심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은실 사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5월 한 달 많은 교회에 사역을 다니면서 부모됨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부모는 사명자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워주신 청지기인 것, 그리고 또 죄인과 죄인의 만남을 통해 함께 빛 되시는 예수님께 걸어가야 할 동역자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사명자는 하나님께서는 부모로 또 부모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자리에는 분명히 그에 맞는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의 신앙적인 첫 번째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과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먼저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는 짱짱 성경암송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절의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승해야 되고 반드시 전수해야 될 그 사명자로 우리 부모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청지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별히 청지기라는 말은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래요. 주인의 자산도 관리했고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했대요.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맡긴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그 자리는요,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자녀가 소유가 아닌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그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과 소명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도권과 통제권으로 올려드려야 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청지기적 사명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거죠. 이 동역의 자리는 사실 동행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말씀의 자리를 동행하고 예배의 자리를 동행하고 기도의 자리를 동행하면서 이 동역의 관계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부모가 지혜로우면요, 우리 아이들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행 없는 동역은 없어요. 결국 자녀 양육은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와 또 가정 예배가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과 동행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큰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작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큰 죄인이 작은 죄인을 가르칠 수 없고 이끌 수 없으니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빛 대신 예수님께 믿음과 신뢰 본이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동역하고 동행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첫 번째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또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역대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과도 연관이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에 앉고 걷고 일어서고 또 모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때 자녀들도 동일하게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함께 걷고 앉고 일어섬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이 부모됨이라는 것, 부모는 사명자라는 것, 또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동행하고 동역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켜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가정 이루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한 절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농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0: 제습제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6월 9일 복된 화요일 아침,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새 힘 얻으리.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인사합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문자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 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에이즈 치료제를 꼬박꼬박 잘 복용하고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치료제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잘 복용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 혈중 HIV가 검출되지 않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감염시킬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혈중 에이즈 바이러스 농도가 0으로 나와도 에이즈가 완치되었다라고 의학적으로 진단 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혈액 중 HIV가 검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림프 조직 내로 숨어 들어가서 HIV가 여전히 복제를 하고 있다는 논문이 2016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즉,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이즈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창작활동, 창조의 때를 보면요. 만들고 좋아하고 만들고 또 좋아하고 심히 좋아하십니다. 뭔가를 만들고 나서 뿌듯한 느낌, 또 흡족한 느낌, 그 기쁨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와 맞닿아 있다는 증거겠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오늘 나를 보면서 이런 창조의 기쁨을 여전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너를 만들길 참 잘했다. 너를 이끌어가고 뒷바라지하고 너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내 기분을 알고 있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그 창조의 하나님이요. 오늘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2026년 6월 9일 화요일 굿모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오늘 첫 찬양은 김광진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란 축복송으로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것,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뭘 대단한 걸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또 그 자체가 자랑스럽고 그 자녀를 뒷바라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저 역시 7살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묵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창조의 기쁨을 느낄 정도로 정말 내 가정, 또 내게 주어진 일, 환경들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또 정말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내게 주신 것들, 또 나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느끼면서 누릴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어쨌든 중요한 건요,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변을 바라보며 그렇게 멋진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출첵받고 있는데요. 만나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이미지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 함께 할게요.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통 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정영화의 음성으로 또 이 기쁜 소식을 권오경의 음성으로 두 곡 함께 찬양했습니다. 5073번님, 4641번님, 8958, 8905, 5841, 9140번님 출첵해 주셨고요. 백인자 권사님께서 예전에는 신나게 부르던 실로암 찬양이 요 근래 부를 때마다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그러니까요, 권사님, 왜 이리 눈물이 날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신 주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9507 이현철 장로님, 1009번님 출첵해 주셨고요. 8250번님, 주일학교 2학년, 세광성결교회 주일학교 2학년 김형원, 우리 자녀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참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만남, 특별히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의 만남,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극동방송과 매일 아침 함께

학교로 향하는 우리 형원 친구 분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고요. 우리 형원 친구가 그런 친구일 줄 믿습니다. 526번님 아들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부라고 해서 지적장애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등록까지 하셨다고요. 와, 교회를 새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특별한 부서에서 또 귀한 만남과 봉사와 섬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는 우리 526번님의 아드님 너무 멋진데요. 5941번님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행복한 메시지 나눠주셨고요. 0183번님 차 안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1302번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송남종 집사님, 피디님 이번 운영위원 수련회 때 함께해서 참 반갑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극동방송 운영위원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집사님 그리고 여성합창단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과 동행했는데 우리 최화정 권사님 첨단의 춘 집사님 아니 이름만 봐도 반가운데 1박 2일 함께했다고 더 반가워요. 그래요, 좋은 분들과의 동행을 통해서 저도 더 충전되고 행복한 시간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강성자 권사님 오늘도 갓모닝 로고송을 따라서 부르는데 한 소절 한 소절이 은혜롭게 다가오네요.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2558번님 출근길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6472번님 갓모닝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인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오늘도 소중한 사연으로 사랑을 전해주시고 안부 물어주신 우리 갓모닝 식구들 극동방송 가족들 한 분 한 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테니까요. 메시지 받으시면 꼭 선물 받으실 분의 성함과 주소, 연락처까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누리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배달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레위인들을 빼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레위인들을 차별하는 말씀이 아니고 레위인들을 구별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친 지파는 레위 지파죠. 다른 지파들은 동쪽과 남쪽, 서쪽과 북쪽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지만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에게 당신의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두게 하셨을까요? 그야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을까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서열로 따지자면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요. 그러니 르우벤을 제사장 지파로 삼을 수는 없었을까요? 네가 첫째이니, 네가 장자이니, 네가 제사장 지파가 되거라 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성막 주변으로 진을 친 순서를 보니까 동쪽에서 제일 첫 번째 진을 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이 터지면 제일 선두에 서서 제일 선봉에 서서 먼저 나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나오신 지파죠.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될 수는 없을까요? 또 이사갈 지파는 어떻습니까? 역대상 12장 32절에 보시면 이사갈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지파는 한마디로 말해서 리더십이 있는 지파입니다. 형제들을 통솔하는 지파예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다시 말해 분별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사갈 지파, 우두머리만 몇 명이라고요? 200명이요. 이런 이사갈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면 어떨까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돼도 문제가 없겠죠? 또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 중에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없어요. 대신에 누가 속해 있냐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세 지파인데요? 예, 열세 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빼니까 열두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두 지파 중에 요셉 지파,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형은 첫째는 므낫세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이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합치니까 7만 명이 넘어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7만 명이 넘는 지파는 딱 두 개예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를 대신하려고 할 때 숫자도 많고 에브라임 지파가 제사장 지파를 할 수도 있겠죠. 야곱의 축복을 받은 지파니까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아까 리더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의 용맹함을 생각해 볼 때 에브라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돼도 참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인 르우벤 지파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야곱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우두머리만 200명이 넘는 이사갈 지파도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장막, 당신의 성막 가장 가까이에 두시는 지파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 지파를 당신의 가장 가까이에 두셨단 말이죠. 왜요? 왜 하나님은 다른 뛰어난 지파들이 많이 있는데도 왜 레위 지파를 당신 진 가장 가까이에 두셨을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에 보니까 열두 아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때 이 레위 지파에게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게 레위 지파가 받은 운명이었어요. 시므온과 레위를 하나로 묶어요. 왜 그랬을까?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절 말씀이 끝나고 바로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 축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를 통하여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유다는 축복을 하시고 시므온과 레위는 대놓고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그랬을까요?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악한 일이 있는데 바로 세겜 땅에서 세겜 성에 사는 모든 남자를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야곱의 딸 디나를 이 세겜 성 추장의 아들 하몰이 성추행을 합니다. 성폭력을 해요. 그래서 분한 마음에 세겜 성에 사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열두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바로 본래 레위 지파였어요. 저주를 받은 지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몫이 없고 이스라엘에도 몫이 없고 너희는 점점 약해질 것이고 너희는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레위 지파와 함께 동일한 운명을 예언을 받았던 시므온 지파를 보겠습니다. 자,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예요. 자, 민수기 1장 22절 23절 읽어보죠. 시작.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9천 300명이요. 이제 이게 1차.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고 나서 가나안으로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5만 9천 300명이요. 한 번 더 조사하죠. 언제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한 번 더 40년이 지나고 나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조사를 합니다. 자, 그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민수기 26장 12절입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만 2천 200명이었더라. 자, 2차는 인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2만 2,200명. 처음에는요, 5만 9,300명이요. 빼기 2만 2,200명 몇 명이에요? 정용일 집사님. 만만하면 정용일 집사님. 네. 처음에는 거의 6만 명에 가까웠던 시므온 지파가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만 명. 거의 몇 퍼센트죠? 62% 이상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까?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도 땅을 분배받아야 되죠. 시므온은 숫자가 너무 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땅을 분배하냐면 다른 지파 등 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받았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땅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기 땅에 시므온 지파가 살게끔 해줍니다. 자, 요수아 19장 1절에서 읽어보죠.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주지 않았으면 시므온 자손은 받을 땅이 없어요. 그렇게 세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므온 지파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므온의 이름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야곱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시므온과 동일한 운명을 받을 수 있었던 지파가 있었으니 그 지파가 뭐라고요? 레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위에게는 시므온과 똑같은 운명을 예언했지만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큼은 당신의 증거의 성막 가장 가까이에 두십니다. 뭔 일이죠? 야곱을 입술을 통해서는 분명 레위를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살려 주셨을까요? 왜 레위 지파를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 가장 가까이에 장자였던 르우벤도 아니고 싸움을 가장 잘하는 유다도 아니고 우두머리가 있었던 이사갈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레위를 가장 가까이에 두셨을까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 강의할 때 한번 이 부분을 다뤘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기억을 못하셔도 저 시험 들진 않습니다. 예. 출애굽기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요.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은 아멘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가장 실망하시고 가장 대노하셨던 사건이죠. 그때 당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산에서 교제하고 있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새겨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산 밑에서 참혹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너 내려가서 이 백성들 하는 꼬라지 좀 봐봐라.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이대로 둬야 되겠냐?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다가 모세가 눈이 뒤집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땅에 던져버립니다. 두 돌판이 깨지죠. 이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 위에 있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었다. 잠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새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다니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너희는 전혀 몰랐단 말이냐? 묻겠다.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너희가 만든 금신상이 하나님이냐? 우리를 저 애굽에 잔혹한 종살이에서 구원해 준 분이 과연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냐? 너희가 만든 저 금송아지냐? 너희는 선택하라. 숨지 마라. 오늘 결정하라.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 앞으로 나오라. 나는 야훼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하는 지파는 앞으로 나오시오. 라고 할 때 누가 나가죠? 레위 지파가 나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허리에 칼을 차고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심판

말해버리죠.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것이 야 레위의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운명은 숙명적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점쟁이들이 말하죠.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고. 무당이 말합니다.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해진 운명이란 없습니다. 결정된 운명이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건, 내가 태어난 환경이 어땠건, 내가 어떤 부모님의 훈육을 받았건, 내가 어려서 어떤 상처를 받으며 자랐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의 과거로부터, 당신의 상처로부터, 당신이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어떤 메시지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을 결박할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있을 수 없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 일어나 보십시오. 일평생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갈 사람, 일어나 보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했는데 일평생 내 하나님, 내 아버지만을 믿고 따르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골골짝 빈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분,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실 분, 그분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드리며 진리 가운데 그 좁은 길로 기꺼이 걸어가기로 결정하시는 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대망하는 사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내 삶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면서 일어나셨습니까? 레위지파가 그날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레위지파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레위지파의 예언의 흐름을 하나님이 거꾸로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될 수 있었어요. 사라질 수 있었어요. 약해질 수 있었어요. 흩어질 수 있었어요. 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지파의 흐름을 거슬러 당신 가장 가까이에 두셨어요. 아무도 레위 지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구별된 지파는 없어요. 당신의 몸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어요. 당신의 성물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어요. 레위 지파가 진을 쳐야 하나님이 머물렀고, 레위 지파가 향을 피워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레위 지파가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날 하나님은 레위를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당신의 성막근을 가장 가까이에 두시고 레위지파와 눈을 맞추시고 레위지파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레위지파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우리 성도님들을 두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예언했던, 여러분이 어려서 점장이가 뭐라고 예언을 했던, 아니 무당이 뭐라고 예언을 했던, 아니 기도원에서 나름 신통력이 있다는 기도원 원장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기도를 했던, 과거가, 그 예언이, 그 사건이, 그 상처가 우리 성도님들을 묶지 못합니다. 언제든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당신의 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분을 예배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당신의 편으로 삼아주실 것이며 당신 가장 가까이에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 나오시오 할 때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두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일어나라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셨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이 결단과 이 결심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나님 말씀에 서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로 결심하셨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당신의 그늘 가장 가까이에 우리 성도님들을 두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일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그 얼굴의 빛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림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림배들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관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친다고요.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삶을 기억해요. 한두 번의 감동적인 말보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애쓰는 모습,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오래 기억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의 마음에 남고요. 배우자의 기도는 가정의 공기를 바꿉니다. 또